0: 그럴 경우에 그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죠.
1: 네.
0: 몇 년을 거의 폐인처럼 사는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1: 맞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 아픈 와중에 이런 퀴즈를 내서 참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깜짝 퀴즈를 하나 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너무 사랑하다가 헤어졌어요. 과연 누가 더 아플까요?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남자분일까요? 여자분일까요? 아니면 먼저 우리 헤어져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사람일까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0: 글쎄요. 보통 먼저 헤어지자고 한 사람보다는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더 아프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목사님. 대부분은 그런데요. 또 제가 드라마를 하도 많이 봐가지고요. 왜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자라는 말을 먼저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이 뭘지 한번 찬양 나가는 동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50원의 유료 문자 활짝 열려 있잖아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과연 누가 더 아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여러분 문자 주세요.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사랑했더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시각 9시 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찬란한 복음의 능선을 우리 순천 염광교회 유한 목사님과 함께 넘는 날입니다. 목사님, 오늘도 순천에서 달려오셨는데요. 찬란한 복음, 이렇게 전하려고 달려오실 때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1: 네, 그냥 피곤한 채 왔어요.
0: 네. 아침에 넘어오실 때 많이 피곤하시죠?
1: 네, 운전, 네. 아침 운전하는 게 힘드니까.
0: 네. 네. 찬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을까라고 여쭤봤는데, 피곤한 채로 오셨다고, 네, 아주 현실적인 답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0: 서로가 참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졌을 때 어느 쪽이 더 아플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제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1: 네.
0: 어허, 네. 대단하십니다. 먼저 우리 0782님 황경희 집사님 1등으로 문자 주셨어요. 사랑이들한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우리 1316 김연희 집사님이 반갑습니다 라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0782님이 찬란한 복음 유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1: 네,
0: 인사해 주셨고요.
1: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0112님께서는 둘 다 아플 것이다 둘 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782님이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김연희 집사님도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1134님께서도 네, 이별을 말하는 사람이나 이별 통보를 받는 두 사람 다 아프겠지만 하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1778님께서도 귀한 방송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7876님은요. 여자예요. 왜냐하면 여자가 더 여리잖아요. 남자가 보듬어 주어야죠. 여자가 더 남자를 더 잘해줬어요 라고 약간 간증적인 문자를 네 7876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1316님은 목사님 찬란한 믿음 책 잘 받았습니다. 아유 선물 발송할 때 손도 많이 갈 텐데 피디님 감사합니다라고 깨알도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3548님도요. 어머 정답 맞춰주셨고 휴일 흩어져 있는 밭에 다니며 씨앗을 심고 애호박 수확 중입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라고 3548님 문자 주셨습니다. 그리고 0691님은 찬란한 복음 빨리 듣고 싶어요. 0691님의 마음이 사실 제 마음이에요.
1: 네.
0: 저는 찬란한 복음 원고를 목사님께 먼저 봤잖아요.
1: 네.
0: 읽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와, 이런 보석 같은 내용을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동안 꽤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도 참 잘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일인지 목사님 힘내시라는 문자가
1: 올 때 피곤했다.
0: 목사님 힘내시라고 0691님께서도 문자 주셨고요. 1772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1: 목사님 피디님 반갑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 사람이 네 아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0: 네.
1: 문자 보내주셨네요.
0: 네. 그리고 0894님.
1: 경험상 더 사랑한 사람이 아프겠죠.
0: 네. 경험이 있으시군요. 0894님. 자 이제 퀴즈 정답을 한번 발표해 볼까요? 이 땅에는요. 지금도 수많은 커플들이 있고 또 많은 커플들이 이별이라는 그 아픔을 겪기도 하잖아요, 목사님.
1: 네.
0: 이럴 때 누가 더 아플까요? 정답은요?
1: 두둥. 예, 정답은요. 더 많이 사랑한 쪽이 더 많이 아픕니다.
0: 네.
1: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때에 과연 누가 더 아팠을까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셨습니다. 차라리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서라도 다시 찾아오는 게 더 나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오늘 괜히 커플 얘기도 하고 깨어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유. 우리 하나님 마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아프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찬란한 복음 들으실 텐데요. 복음 들으시다가 우리 유한 목사님이 직접 쓰신 책 찬란한 믿음 책을 매주 목요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문자 주시고요. 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 밝혀주시는 분들 세 분을 선정해서 이 귀한 책 유한 목사님이 직접 쓰신 찬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람들 30명을 통해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듣는다. 찬란한 믿음 이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폰 여시고요. 내용을 쓰시고 보내는 번호에 샵 9750 우물정 9750을 쓰시고 보내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오늘 찬란한 복음 그 네 번째 능선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찬란한 복음. 오늘은 4주차입니다. 오늘 주제가요, 네가 어디 있느냐, 숨은 인생, 깨어진 관계,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창세기를 시작한 지 한 장도 채 못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1: 네.
0: 또 몇 장, 한 두 장도 못 가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1: 네.
0: 와, 죄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살인이 일어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0: 저는 지난 시간에 그 복음의 이야기 중에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 그 무화과 나뭇잎,
1: 네.
0: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0: 네. 그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목사님, 궁금합니다.
1: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고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뭐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 부끄러움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네. 그리고는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로 엮어 자신을 가렸죠. 바로 이때에 하나님이 동산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요. 참 중요해요. 창세기 3장 8절 9절을 PD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0: 네. 창세기 3장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디 있느냐.
1: 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0: 네.
1: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첫 마디는 부르심이었어요. 추궁이나 질타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지적하여 지명하여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0: 네.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지 않았죠.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도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에게 아이고 얼굴 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죠.
0: 목사님, 저는 이 질문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요. 만약 저라면 우주 번개를 사용해서 아담 너 어딨어?
1: 네, 공포를.
0: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면서 막 혼냈을 것 같은데
1: 네.
0: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질문을 하시잖아요.
1: 네.
0: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교회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막 화가 날 때 누군가가 큰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관계 회복을 원하셔서 던진 질문이셨구나라는 마음에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순서예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죠.
0: 네.
1: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0: 아멘.
1: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더 많이 수행하고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되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기 위하여 신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만은 반대로 말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0: 아멘.
1: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다른 종교는 올라가는 이야기고 복음은 내려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내려오심의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사실 그 내려오심의 그 시작이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0: 네. 근데 목사님,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1: 네.
0: 아, 이제는 이 표현이 좀 아프네요, 목사님.
1: 네, 그렇죠. 내용을 알면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내려오시면 늘 아담과 동산을 거닐며 동행하셨죠.
0: 네.
1: 그런데 죄를 지은 그날부터 여호와가 에덴 동산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담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피하여 숨은 거예요.
0: 그러네요.
1: 이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거죠.
0: 네.
1: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요 기뻤어요. 그 소리만 들어도 오셨어요 라고 뛰어나갔던 그가 죄를 지은 이후에는요 그 임재가 공포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요 파괴시키죠.
0: 아이고, 목사님, 갑자기 예배 시간이 좀 부담스러워진다라고 느끼는 분들 혹시 계실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요.
1: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담을 찾는 하나님 앞에 아담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0: 네.
1: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0: 숨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기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이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감정이에요.
1: 어머.
0: 아이러니하죠.
1: 네.
0: 최초의 감정이 두려움이었던 거죠.
1: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주 두렵구나. 네.
0: 네.
1: 목사님, 인류 최초의 감정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거 참 놀랍습니다.
0: 네.
1: 네.
0: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고대의 신학자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아고스티누스라고 불리는 교부가 있어요.
1: 네.
0: 똑같은 이름인데요. 그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타락을 정의하기를 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다. 성경은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1: 네.
0: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1: 네.
0: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죽음이 두려워지고 아담은 두려워서 숨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1: 맞아요. 목사님, 죄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맞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두려워 숨는 습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1: 맞아요.
0: 어떤 사람은 바쁨 뒤에 숨어요.
1: 네.
0: 직장 뒤에 숨고 직장 가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을 안 만나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자녀 키우고 자녀라는 그늘 속에 숨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튜브 취미 생활 속에서 등산한다고 숨어요. 어떤 사람은 항상 웃는 얼굴 뒤에 숨습니다. 괜찮지 않은데 늘 괜찮은 척을 해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종교의 열심 뒤에 숨는 사람들도 있어요.
1: 맞아요.
0: 열심히 봉사해요. 자기는 투명하지 않고 정직하지도 않으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주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목사님,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하나님을 피한다. 아,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0: 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더 안타깝게 흘러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손을 내미실 때에 아담이 그 손을 잡지를 않아요.
1: 네.
0: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선악과를 내게 주어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어요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1: 세상에. 아니 내 살 중에 살 뭐 뼈 중에 뼈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변했네요 목사님.
0: 네.
1: 네. 어떻게 여자 탓을 하죠?
0: 그런데요.
1: 네.
0: 여자 탓만 한 게 아니에요.
1: 아, 네.
0: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이 여자라고
1: 어머나,
0: 얘기한
1: 세상.
0: 거죠. 사실상 네. 누구를 원망한 거죠?
1: 아이고 친정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한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네.
0: 원망의 하살이 하와를 지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하와도 똑같이 원망의 하살을요 뱀에게 돌려요. 성경을 보게 되면 뱀이 나를 꿰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그 누구도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죄는요 첫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둘째 자기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1: 야, 죄가 이런 거네요. 세상에. 목사님, 자기를 정당화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0: 네, 사실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1: 네.
0: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뉘우쳐야 용서까지 가는데
1: 맞아요.
0: 손을 펴지를 않는데 어떻게 용서라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1: 네.
0: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심문하는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담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하와에게 물으세요. 그리고는 뱀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1: 뱀에게도 물으셨겠죠.
0: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1: 아예 묻지도 않으셨네요.
0: 네. 뱀에게는요 질문도 없이 그냥 곧바로 뱀을 저주를 선언해요.
1: 네.
0: 질문이 없었다라는 것은 뱀에게는요 회복할 여지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죄에 대하여 물어보시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회복할 뜻을 이미 품고 계셨다라는 것을 질문 속에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1: 네. 목사님,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 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네, 정확합니다. 죄의 결과가요,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가 무너뜨려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함께 동산을 거닐던 관계가요, 여호와의 임재 소리만 들어도 숨고 두렵고 피하는 사이가 되었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 네. 없는 공허함. 두 번째는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졌어요. 죄를 지은 이후에 처음으로 인간은 자기를 향하여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기보다 10개 중에서 한 가지가 없으면 한 가지가 없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1: 네. 아니, 자기를 향한 미움, 원망, 이런 마음을 우리는 뭐 MBTI 때문에 그렇다,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렇다라고 많은 이유를 들어왔는데, 사실은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인류의 아주 오래된 상처였네요, 목사님.
0: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네. 이건 죄의 증상들이고 결과물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안타까운데요.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의 최초의 시이자 사랑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요, 하와를 향하여 그 여자,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어머. 표현이 바뀌어요.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 먹었어요 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1: 이름조차도 안 부르네요.
0: 네, 죄는요 가장 가까운 사이를 남으로 바꿔버립니다.
1: 야, 사실 이런 모습을 부부들 속에서 참 많이 보잖아요.
0: 네.
1: 뭐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막 이러다가 살다 보면 이렇게 하와의 이렇게 아담의 모습을 많이 보는데, 이것도 뭐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다, 뭐 어린 시절이 불우해서 그렇다라고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아주 역사가 깊은 네 태초부터
0: 네
1: 이렇게 된 거였군요.
0: 그렇죠.
1: 네. 정말 사랑해야 할 부부관계도 무너뜨리는 게 죄네요, 목사님.
0: 네,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연과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1: 아이고.
0: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는요, 노동이요, 기쁨이 안 돼요. 땀을 흘리는 수고, 아픔, 힘듦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좋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수고해도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게 줄 뿐이라는 거죠.
1: 네. 와, 목사님, 죄가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합니다. 정말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0: 네.
1: 하와가 받은 심판,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0: 네,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와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아기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
1: 네.
0: 해산의 고통을 네가 겪을 것이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 어머, 목사님, 사실 저희가 해산의 고통은 아기를 낳는 모습도 보고 나와봐서 아, 이거 하와 때문에 우리가 받은 벌이다 알고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좀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0: 네. 네. 사실 이 구절은 참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1: 네.
0: 너는 남편을 원한다 할 때 원한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을 보게 되면 테슈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1: 어머나.
0: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해서 그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 즉 반대로 말하면은 남편이 자기만을 사랑해야 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때는요, 아내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편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남편을 원한다의 뜻이라는 거죠.
1: 어머, 뜨끔.
0: 네. 두 번째,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라는 뜻은요, 반대로 남편도요, 이번에는 힘으로 아내를 억누르고, 아내들의 이 여자들의 아름다운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구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돕는 배필로

0: 만들어진 관계가 죄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하는 관계로 바뀌게 된 겁니다.
1: 야, 원래는 서로 돕는 배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로 뒤틀려버린 것. 근데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 많은 가정이요. 이런 문제들을 다 겪고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네요.
0: 네.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인데요. 죄는 모든 관계를 비틀어버립니다. 털어버려요. 노동은 원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지만 이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그마저 수고한 결과물이 제대로 오지도 않아요.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였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는 관계로 비틀어져 버린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볼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안 죽었어요.
1: 그러니까
0: 무려 930세까지 살았어요.
1: 네.
0: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여러분 궁금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요? 궁금하시지요? 야,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져 내리고 부부의 관계가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지요? 다시 돌아가자. 네, 그 마음을 담은 찬양 들려드리고 과연 사람이 왜 바로 안 죽었을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우리 유한 목사님과 함께 찬란한 복음의 능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순천 염광교회 유한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능선을 넘고 계십니다. 우리 0691님께서요,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에 숨고 오랜 교회 생활 뒤에 숨어 나를 제대로 직면하지 못했다면 실제적인 나를 직면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겠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회복된 예배자들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라는 찬양 나중에 부탁드려요 라고 우리 0691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목사님,
1: 네.
0: 아니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1: 네.
0: 근데 탁 이브에 배 물자 말자 깨 죽었더라면
1: 네.
0: 아담은 안 따먹었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진짜 죽네 이러면서.
1: 네.
0: 근데 하와가 딱 따먹었는데 봐, 나 안 죽었잖아. 자기도 먹어봐.
1: 네.
0: 이래가지고 먹은 것 같거든요.
1: 네.
0: 그러면 진짜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맞나요?
1: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죽음과
0: 네.
1: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뜻이 좀 달라요.
0: 아하.
1: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뜻을 알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사라짐이 아니라 단절, 분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육체적인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은요, 영혼과 육의 단절, 분리를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에베소서 2장에서는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0: 네.
1: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란 하나님이 없는 단절,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아담이 930세에 죽었다고 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는 단절된 죽은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0: 네. 와, 목사님. 죄가 딱 들어온 그 순간부터 정말 삽시간에 일어난 이 사건들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지 정말 몰랐습니다.
1: 네.
0: 오늘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이 죄의 결과들, 이 죄의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목사님.
1: 네, 오늘 내용의 정리인데요.
0: 네.
1: 첫 번째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첫 질문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너 왜 이랬어? 이게 아니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심의 질문이었어요.
0: 네.
1: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따지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뱀에게는 질문 자체가 없었거든요.
0: 네.
1: 그러나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운 자리에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확인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고 부르시기 위하여

0: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1: 아멘.
0: 두 번째는요. 숨는 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이 돼요. 손을 펴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 손을 잡는 대신 남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1: 네.
0: 우리도 이렇게 살기가 쉬워요. 배우자 탓, 부모님 탓, 환경 탓. 뭐 이런 것 탓, 하나님 탓까지 갈 때도 있죠.
1: 네.
0: 이런 탓하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 자신을 보고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0: 세 번째는요,

0: 네, 우리 요한 목사님과 함께 찬란한 복음의 능선 넘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 교훈을 목사님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교훈 들어가시려고 할 때 제가 찬양을 한 곡 들었는데요. 세 번째 교훈이 너무 귀해서 왜 꼭 조용필은 제일 끝에 나오듯이요. 세 번째 교훈을 여러분들께 좀 더 극적으로 전해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갑자기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목사님, 세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1: 네, 세 번째는 죄는요, 모든 관계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분은 이미 우리의 손을 잡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계시거든요. 그게 은혜죠.
0: 네.
1: 우리는요, 믿음으로 그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사랑의 뜰한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그 자리로 걸어오셔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 음성 앞에서 더 이상 나무 뒤로, 바쁨 뒤로, 직장 뒤로 숨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셔서 예수님의 두 손을 붙잡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그 깨어진 관계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내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
1: 네.
0: 네. 늘 아담과 걷던 그 에덴 동산을 숨어버린 아담을 찾으시면서 혼자 걸으셔야 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네, 그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의 능선 넘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1: 네, 우리는 죄의 결과물, 증상들을 자꾸 의학적으로, 정신적으로 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 벌어진 우리의 처참한 이 결과를 우리가 그걸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동안 우리가 이런 오늘 말씀해 주신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요.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지를 몰랐어요, 목사님.
1: 네.
0: 늘 남탓만 했습니다. 불우한 네. 가정 환경. 네. 성격, MBTI 때문에 나는 F라서, T라서, 저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늘 남탓을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죄의 결과물이었네요.
1: 저는 한 가정이 결혼을 할 때에도 네. 가장 필요한 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0: 맞아요.
1: 왜냐하면 사랑할 때는 괜찮은데 힘들 때는 복음만이 그 가정을 붙들 수 있거든요.
0: 네.
1: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0: 네. 오늘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픈 하나님의 마음도 느꼈지만 또 이걸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열심, 그 간절함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이것에 머물지 마시고요. 죄의 결과물에 머물지 마시고 더 이상 그런 아픔들이 우리를 아프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찬란한 복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여러분, 순천 염광교회 유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다음 주는 추석이네요.
1: 네, 그런가요?
0: 네, 네.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한 목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했드란 여러분들 오늘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782님께서 복음의 능선을 넘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책 받고 싶어요. 능선을 다 넘기 전에 책이 저에게 올 거라 믿어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0782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7174님 가을의 냄새가 꽃들의 향기로 가득하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치매 어르신도 섬기고 선교와 구제에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책 선물 주시면 너무 좋아요 라고 네 문자 주셨습니다. 또 1487님은요 찬란한 믿음 책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여러분 찬란한 믿음 유한 목사님이 쓰신 책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세 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했드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진아였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으니까요.

0: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전파하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종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해오름 교회 문옥희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운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5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여 버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려면 첫째, 말씀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라고 해요. 남편이 아내를 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실증이 나거나 다른 이유로 아내를 버리고 싶어 할 때 여자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순결을 문제 삼아 쫓아내려는 악한 모함이에요. 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한 상황입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자는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약자였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로 가문 전체가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라고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며 그 자리 옷을 펼칩니다. 결혼 첫날 밤에 흔적이 담긴 자리의 옷을 증거로 제시하여 남편의 거짓 악평을 깨뜨리고 딸의 무죄와 거룩함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부모는 딸의 거룩과 생명을 지키고자 그 표적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악한 모함과 거짓 비방이 몰아칠 때 나를 살리는 것은 내 변명이나 세상의 영향력이 아니에요. 오직 분명한 증거와 표적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저 역시 남편이 하루아침에 주님 곁으로 간 사건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 에스겔 말씀이 저에게는 분명한 표적과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목회를 시작하며 순간순간 억울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제게 주신 말씀이 표적이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매진하며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의 거짓 비방이나 사탄의 정죄 앞에서 어떤 증거와 표적을 붙들고 있나요? 장로들 앞에 펼칠 나의 간증이 있나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간직하게 해줄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사람을 버리려는 악을 제하려면 둘째, 음란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성읍 장로들은 아내를 모함한 남편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워 악평을 퍼뜨린 죄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징수하여 여자의 아버지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남편의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합니다. 거짓으로 한 영혼의 인격을 짓밟고 가정을 파괴하려 한 자에게 단호한 징벌을 내려 말씀으로 그 가정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20절에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절에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고 해요. 하나님은 음란과 거짓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십니다. 왜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게 하셨을까요? 그 아버지의 집에 자녀의 거룩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교회를 떠난다면 그의 아버지 집 문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말은 제가 섬기는 우리들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모습, 목장 공동체를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 말씀을 지켜내는 모습이 바로 그의 아버지 집 문이 되어 내 자녀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은 내 자녀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문인 동시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녀를 지켜내는 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을 통해 들어오려는 음란과 유혹 등 세상의 악을 철저히 막아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악을 제거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어떤 장로님에게 자녀가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를 낳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자 자신이 이전에 바람을 피운 일, 곧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비밀을 공동체에 드러내어 고백하고 교회의 치리를 받으셨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곧 돌로 치는 적용, 곧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적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음란에 대해 돌로 치듯 단호하고 절연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에 거룩함의 울타리를 세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아버지의 집 문을 넘어온 죄악은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이어지는 악은 무엇인가요? 단호히 끊어내야 할 음란의 죄는 무엇입니까? 진지한 교제를 할 수 없던 자기 민낯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교회에서 양육받으며 믿음의 자매를 만나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청년 시절 저는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지곤 했는데 그때마다 스스로를 탓하고 상대를 원망하며 음주와 음란이 점차 제 습관으로 자리 잡았어요. 30대가 되어 지인의 소개로 교회에 나가 세례와 양육 훈련을 받고서야 제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깨달았지요. 저는 비방거리를 만들어 아내에게 누명을 씌운 14절의 남편처럼 상대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육적인 만남만 원했는데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진지한 교제로 이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자주 가던 유흥업소의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마치고 공동체 지체에게 한 자매를 소개받았어요. 그러나 신교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양육훈련 심화 과정을 함께 받았고 저희는 서로 과제한 내용을 나누며 친밀해질 수 있었어요. 그러다 혼전순결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교제하는 동안 우리가 동침하는

0: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선언하듯 말했지요. 순간 여자친구는 당황했지만 그 말이 저와의 결혼을 결심하는 데큰 영향을 주었다고 해요. 그후 저희는 교회에서 결혼하고 어느덧 공동체와 함께 10년 넘게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어요. 물론 여느 부부처럼 다투기도 하지만 갈등이 생길 때마다 공동체에 나누고 화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저의 악을 제하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내와 다투고 나면 아내 탓을 하기 전에 제 잘못부터 돌아보고 공동체에 나누겠습니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어기고 음란과 거짓을 행할 때마다 심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거룩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신 언약과 십자가의 은혜 덕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고백하는 간증과 그 고백을 덮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를 지키는 증거와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돌이키시길 바라요. 그 죄악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이 곧내 자녀를 지키는 표적이 되어 죄가 말씀 앞에 힘을 잃고 그의 아버지 집 문을 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음란과 거짓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악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가리려고 다른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배우자와 이웃을 비방한 악함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아이를 탓하기 전에 그 문이 되어야 할 우리 자신부터 돌아보게 하시고 무덤까지 가져가려던 비밀도 공동체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음란과 거짓을 돌로 치듯 단호히 끊어내길 원합니다. 남을 모함하고 비방하여 한 영혼의 인격을 짓밟는 악과 절연하고 돌아서길 원합니다. 반대로 억울한 비방과 사탄의 정죄가 몰아칠 때는 오직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증거와 표적으로 붙들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가정이 세상의 유혹을 막아내는 거룩의 문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지켜내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며 자녀들이 거룩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입니다.
1: 저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상식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거짓말인지 몰라요. 은행에 가도 학교에 가도 관공서에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아요. 근데 이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가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눈의 시각을 잃으면 물체가 있어도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청각을 잃으면 소리가 있어도 못 듣는 것과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래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돼요. 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어져도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핵심이 그것이에요. 착하게 살라 바르게 살라가 아니고 죄사함의 축복의 비밀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나면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답답해하시는 분들 혹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경험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라 하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고 그 죄사함의 십자가 복음을 꼭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시간은 여수 은파교회 고요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속속하게 능력을 받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 모든 권한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봤습니다. 믿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저에게 목사님 저 성경 많이 읽어봤는데 안 믿어지던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믿어지지 않던데요? 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많은 구제와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들어서 오는 거지 난 예수님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복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은 종교적인 결집을 위해서 만든 하나의 종교적 사상이지 그것이 정말 우리의 구원에 이른다는 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저는 여럿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이분들을 보면 노력했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했다고요. 그런데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심이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없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만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부활의 주님이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이건 상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어지는 것,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여러분의 영혼의 축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려면 첫째로는 하나님 세계의 키맨은 성령 하나님이시란 걸 알아야 돼요.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 아니면 절대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니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말씀이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빛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으라 하시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니 여러분 가운데 치유받으라 하면 치유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창조사역이나 구속사역이나 원리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교회도 어떤 목회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기업도 어떤 CEO가 있느냐에 대해서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저주가 끊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죄악에서 돌아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새 사람이 되어 변화가 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면 그 안에 있는 무엇이 다르냐? 감동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 회의적으로, 야, 예수 믿는 게 그게 그거예요. 교회가 그게 그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지. 왜 그러냐? 이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별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로 말하면 성령이 운행하시면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말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여러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상관없는 신앙생활하면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기쁨의 역사가 없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결정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하는데 두리뭉실한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 나의 지적으로 채우려고 하고 정서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성경도 알아요.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볼로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은 24절로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대로 두세요. 열심으로 주의도를 배웠어요. 열심이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만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 지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으로 전하는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 안에 은혜가 없어요. 왜냐? 은혜의 출발점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계를 열어준 성령의 사람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를 만난 거예요. 26절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말이 뭐냐?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가르치니까 성령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식이 있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바뀌냐? 27절로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무엇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여러분, 아볼로가 성령 받으니까 두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의 사역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시고 보증하심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으니까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의 피로 치료를 받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너무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야, 진짜 맞는 거 아니야? 야, 저기 가면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설득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과 상관없는 예배, 성령과 상관없는 사업, 성령과 상관없는 가정생활, 성령과 상관없는 삶,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계가 열리면 은혜의 세계가 열립니다.
성령의 세계가 열리면 기쁨이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성령의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따라해봅니다. 잠정적인 변절자, 잠정적인 변질자. 언제 변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성령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야, 내가 보니까 별거 없다! 털고 나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따라해봅니다. 마음대로 종교인. 마음대로 종교인 하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왜요? 설레임이 없으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내 생각을 주장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별일이 안 일어나니까요. 심판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과 상관없이 예배하면 결정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본인이 절대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때론 성도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에 들더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부정을 못해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런데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요, 사람이 뵈기 싫어요. 성도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냐? 본인한테 문제가 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 그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회개함으로 찾지 않습니다. 동네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쩌놈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문제는 누구냐? 남편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자꾸 바꿔요. 자꾸 바꿔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래요. 인생을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래요. 자기가 독특하게 행동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책임의 원인을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만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길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인 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토록 꼴뵈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만나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도 좀 만나보세요. 여러분, 예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생활이어야만 합니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그래야 다음 단계를 기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청지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세계에 문을 여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님께 맞춰가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 맞춤형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신 세계를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앞 문방구에서 이 병아리들이 알을 까고 나온 게 너무 신기했어요. 부화한 기계를 탁 두고, 그러면 그거 하나에 뭐 100원, 200원에 팔았거든요. 근데 제가 결심을 했어요. 100원은 그때 거금이었으니까 내가 품어보겠다. 내가 병아리를 한번 낳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엄마 몰래 냉장고에서 계란 두 개를 꺼냈어요. 저 그때는 유정란, 무정란 이런 거 모르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다 품었어요. 21일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품는데 21일 품기도 전에 엄마한테 걸려서 등짝만 맞고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인간은 몸의 체온이 36.5도거든요. 그런데 이 병아리가 나오려면요, 37.5도의 온도

온도가요. 그리고 습도랑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낳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으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품으시면 생명이 나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운행해 주셔야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품어주시는 인생, 성령님께서 품어주시는 가정, 성령님께서 품어주시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를 감싸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을 감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감싸야 되고, 이 교회를 감싸야 돼요. 그래야 혼란이 없어요. 그래야 공허함이 없어요. 그래야 흑암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 영적 환경 아니겠습니까? 영적 환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우리가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알고 역사하신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건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답이십니다. 그럼 정답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걸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만들어 보시면 내가 예수님 닮아볼까? 이렇게 안 해도 예수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아들이 몇 명 있어요? 3명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저를 닮았대요. 제 말이 아니라 남들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디서 확인을 했냐? 제가 아이들 학교를 등원할 때도 차에서 안 내리거든요. 그냥 가 이러고 딱 끝내는데 한 번은 딱 가는데 처음 만난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임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가 나를 닮은 거예요.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니까 닮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요. 제가 순복음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순복음이라고 오해하시거든요. 근데 교단이 막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희가 막 찬양도 뜨겁고 막 기도도 뜨겁고 이렇게 하니까 순복음이라고 하는데, 진짜 순복음 가면 분위기가 좀 달라요. 거기는 저희가 보면 목사인 제가 가도 좀 어색해. 굉장히 열렬하게 강렬하게 성령님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서울을 갔어요. 서울 가봤어요? 서울 성북구에 가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야, 오리지널 순복음을 제가 맛보고 왔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막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시죠 이러면은 막 옆에 눈치 보고 막 방언 한 해만에 이러잖아요. 순복음 날개를 달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방언으로 하세요 이러니까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하는데, 제가 뭘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촌스러워 보이면 어떻습니까? 좀 없어 보이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보았을 때 좀 유치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 못 알아보면 그게 이 시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시대는요, 윤리적인 죄는 크게 여기면서도 성령님께 지은 죄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은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성도는요, 웃으면서 문화라고 하면서 점쟁이 찾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죽을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높여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3일 만에 우리 아들들을 만났어요. 3일 만에 만났는데 주차장으로 딱 들어가는데 우리 아들들이 3명이 나와가지고 아빠 차인 걸 환영하니까 아빠! 하고 아들들이 있어봐야 이 감정을 느끼는데 여러분이 아들들이 없으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막 뛰는데 저는 가가지고 우리 애들 얼굴만 보고 오려고 그랬는데 너무 격렬하게 환영하니까 제가 시간이 막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 드라이브 하자. 아빠 장난감 할인마트 눈빛에 써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못 가. 내가 보여만 줄게. 보여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환영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아버지 대하듯이 성령님 대하면 돼요. 월수? 용돈 필요할 때, 아빠, 만 원만, 신발 좀 사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아들이니까 하는데, 아, 저놈 새끼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는 아들이잖아요. 저기는 딸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의 딸이 있다고요? 그러면 용돈 받는 액수가 달라. 아들들은 대부분 왜못 받는지 알아요? 야, 용돈 필요하냐? 됐어요. 그럼 아빠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엄마는 등짝 때려가면서 돈 넣어주거든요. 아빠들은 안 그럽니다. 근데 딸들은 돈이 있어도 용돈 필요하냐? 주면 좋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사춘기 때 청소년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모르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황금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별거 없어요. 사도행전 별거 없는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심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과 우리는 짐지우기를 더 원치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노라. 성령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게 성령행전이에요. 우린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황금시대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린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잘한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황금 시대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더욱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구 이상으로 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부부가요, 3시간 동안 집에서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대요. 3시간을 보면서 서로 한마디도 안 했대. 보통은 자꾸 장난 걸고 뭣도 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더래. 꼭 그런 것처럼 성령님을 대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성령님을 찾질 않아요.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무지도. 무지도. 죄입니다. 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베니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쓴책 중에 Good Morning Holy Spirit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어딜 가나 뭐라고 하냐? Good morning, Holy Spirit. 하나님, 저 지금 나갑니다. 하나님, 누굴 만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시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은파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육부를 맡을 때좀 독특한 전도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제 뭐 수년이 지났으니까 또 상상하지 마시고, 이분이 뭘 지침이 내려가면 말안 들어요. 속이혼에 오른 대로만 행해. 불렀어요. 전도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이랬더니 이분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중학생처럼 저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제가 목사님이 인정이 되면 그때 말을 잘 들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께 검증받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0: 맞는 말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저를 검증하고 싶으면 나가세요. 나가세요. 왜요? 그게 순서가 아니에요. 그게 질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인정받아 보세요. 성령님, 저에게 설득해 보세요. 성령님, 저에게 검증받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너 꽤 괘씸한데? 내가 왜 너에게 검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너에게 검증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과 감정적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움직이시지 않는다니까요. 따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늘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비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제안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붙잡으시면 이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건강한 교회, 위대한 교회는 큰 건물 짓고 막 이런 것도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성도가 위대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부작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 지휘관이요, 장교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장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군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장교들이 하나씩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전사한 누굽니다. 이 친구 너무 아깝습니다. 아닙니다. 전령입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못 이겼습니다. 아닙니다. 누굽니다. 이렇게 다 추천을 하는데 지휘관이 뭐라고 하냐? 여러분, 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오늘 전장에서 가장 탁월한 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군인입니다. 여러분, 총알들 막 날라오는데 돌격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요? 요즘 뭐라 그러냐? 네가 가라. 네가 가. 죽을 수 있잖아. 네가 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쟁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돌격 앞으로 하면 일단은 사기에 와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죽을 수 있지만, 희생당할 수 있지만 그게 명령이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참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퇴각 명령이 떨어졌어요. 돌아와!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5분만 더 주세요. 5분만 더. 내가 한 놈이라도 더 죽이고 갈게요. 그래서 전쟁에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는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거예요.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예수가 길이라고 하면 선포되고, 하나님 내 체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여수은파교회 고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85-4777번 여수은파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소망의 기도 순천 영광교회 윤혜인 사모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지지해달라고 당부합니다. 성도 간에는 서로 참아주고 선을 베풀되 게으른 자는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부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온갖 박해에도 그들이 소망을 갖고 인내한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인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나 고난 없는 삶을 바라지만 고난을 발판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면 그것이 더 복된 삶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빚으심으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선한 뜻을 품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이름을 믿고 기도하는 극동방송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기도 응답의 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찬양 나가는 동안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0: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0: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망의 기도 청취자분들께 사랑의 인사와 축복의 말씀 나눠주시고 소망의 기도를 여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신자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듣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자를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친밀하고 심실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우리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피소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간증을 주시며 체험을 주시며 또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속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눌 기도 제목은요, 3641.

0: 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이 직장에서 한 사람의 동료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괴롭히는 사람이 너무 밉지만 괴롭히는 자의 마음을 순하게 바꿔주시고 직장에서의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일 힘들어 할 때마다 가족이 기도로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1: 참, 이 사람이 누군가 괴롭힌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데요. 혹시 어머님이 딸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왜냐하면 어떤 괴롭힘은 정말 일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게 정말 심하다고 하면은 아마 직장 내에 이런 괴롭힘에 관해서 방어해 줄수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게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나친 괴로우면 범죄니까 이에 대해서 한번 따님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심할 정도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건 맞겠지만, 이게 사실은 본인이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옆에서 한번 잘 보시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도로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딸이 직장에서 한 사람의 괴롭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연을 저에게 올려주신 3641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저희가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엔 참 악한 일들이, 또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은데, 주님, 우리 마음은 약하고 또 상처받기 쉬우며, 우리 마음은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소서. 일어날 힘을 주소서, 견뎌낼 힘을 주소서,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일이 가족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어머니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일이 되게 하셨는데, 주여,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며, 또할수 있거든 이 괴로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딸로 복되게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825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꼬리뼈가 골절되어 골반 전체가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하여 입원하여 누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골반뼈가 빨리 붙고 통증이 완화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1: 네, 8258님 참 수고 고생이 많으셨겠네요.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거 힘드셨을 텐데,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8258님 꼬리뼈가 골절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0: 아멘.
1: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하나님, 아픈 부위가 빨리 아물게 하시며 골반뼈가 빨리 붙게 해주시고 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유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제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것이라 하셨으니, 주님, 그래서 다시 뛰게 하시며 걷게 하시며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147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동생 양은주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갑상선암을 치료했고 암이 다 치료됐는 줄 알았는데 암이 전이가 되어 폐암 사기라고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갑상선을 다 제거한 후에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1: 네,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사연이고 참 마음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할게요. 이 힘든 시기에 참 우리가 아무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고 아멘. 또 힘이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0: 아멘.
1: 저희 같이 기도합니다.

0: 아버지 하나님 1470님이 여동생 이름 양은주를 밝히며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하겠지만 저희와 또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분을 위해 양은주라는 이름을 함께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이분이 암이 전이가 되어 폐암 사기를 앓고 그 전에 있던 암이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다시 암이 발병됐습니다. 절망스러울 겁니다. 아마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주님 다시 한번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니 주님이 허락 없이는 공중의 새 한 마리로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 하늘의 새보다 귀하고 이 생명이 들의 들불보다 귀한 생명이 아닙니까? 주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나니 이번에 더 어려운 암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전에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깨끗게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이 방송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양은주 씨를 기억하셔서 주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며
1: 아멘.
0: 치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항암 과정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마음의 생각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간호하는 가족들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667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직장에서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근무 성적이 1등이어서 어쩌면 당연히 진급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진급을 못해서 마음이 좋진 않습니다. 이번 후반기 진급에서는 꼭 진급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예, 6675님, 그래도 직장 생활 아주 잘하고 계신 분 같은데
1: 네.
0: 반드시 이 승진할 것 같아요. 같이 저희도 기도할게요. 그럼
1: 아멘.
0: 전반기에 못한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반드시 선하고 은혜로운 일이니 그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6675님, 전반기에 잠깐 기대했던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실망했지만 그런 후반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잘될것 같은 일이 가끔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케 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일어날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얻을 것입니다.
1: 아멘.
0: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게 하시며 또
1: 아멘.
0: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길을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1: 아멘.
0: 허락하신 시간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909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남편이 우측 좌측 다 뇌경색이 와서 재활병원에서 다시 재활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검사 중인데 정확한 진단과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0: 네, 옆에서 간호하시는 부인님도 참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런 환자들을 옆에서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뇌경색이 온 남편을 간호하며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9096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재활병원에 다시 재활을 시작하고 여러 가지 검사 중인데, 주님 좋은 사인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과정과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 간호하며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 부인 되신 분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지켜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사실은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56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오빠가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중보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0: 아, 네. 깜짝 놀라셨겠어요. 지금 급성 폐렴으로 저희도 급하니까 지금 치료 중인 이분을

0: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0565님 오빠가 지금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아,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열도 내려가게 하시고 주님 그 염증도 사라지게 하시며 치유하시는 의사들에게 지혜도 주시어서 모든 치유하는 과정이 순조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시며 일으켜주시며 건강하게 해주시며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치료 중에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주시며 이 일이 오히려 가족들에게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부탁한 0565님 그 마음의 기도와 믿음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방송 FM 97.5 MHz 여수중계소 92.9 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62-9750, 662-9751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입니다. 찬양 한 곡 듣겠습니다. 이재연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0: 소망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삼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306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곧 퇴사 처리가 됩니다. 실업급여를 잘 처리되게 해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서울로 이사가서 기존 주택 매입이 임대되어 당첨이 되어 아이들과 같이 월세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목사님.
1: 상봉요고님, 당신이 사표를 하신 건지 아니면 회사 사정으로 퇴사 처리가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또 주위에 저희 연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퇴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퇴사 후에 일이 많이 걱정이 돼서 실업급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 걸 보니까 아직 그렇게 여유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같이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고 일용할 아멘. 양식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0: 아멘.
1: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 시기를 같이 이겨놨으면 좋겠습니다. 3065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조금 막막하고, 또 이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는 아마 우리 나름대로 최선의 계획들, 그리고 살아야 될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을 때 아마 많이 걱정이 되고 사실은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순조롭게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살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인지, 아이들은 어떨 것인지 아마 많이 힘이 들고 걱정이 될 텐데, 주님이 이럴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며 먹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억하게 하시고,
0: 아멘.
1: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살게 하시며 호흡하게 하시며 먹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0: 아멘.
1: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행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서울로 가서 또 임대주택에 당첨되기를 원하고 아이들과 월세 걱정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데, 이 소소하고 자그마한 소망이 이루어져서 이 가족의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0: 아멘.
1: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0: 네,
1: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야만이 살아갈 수 있을 때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0: 아멘.
1: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011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현주 자매님이 현재 열이 심하더니 온몸이 붉어졌고 혈관을 못 잡아서 혈관에 항생제 넣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열이 내리고 항생제 투여 잘해서 속히 염증이 사라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오늘 0113님이 안현주 자매님이라고 보낸 게 교회 자매님 때문에 아마 기도 제목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 제목을 보내신들을 보면은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고요. 온몸이 붉어져서 혈관이 못 잡았는데, 이게 그 참 빨리 이 시술이 돼야 될 텐데, 저희도 같이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방송과 함께

0: 은연주 자매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열이 심하고 온몸이 붉어졌는데 아마 열이 심해서 온 피부가 붉어진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사를 맞아야 하고 적절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혈관을 잡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사를 없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항생제와 해열제가 잘 투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열이 높아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조그만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병이 심각한 병이 되지 않게 하시며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또 병원에서 치유하는 이 모든 과정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들이 헛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열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약도 잘 투여되게 해주시고 염증도
1: 아멘.
0: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깨끗해지게 해주십시오.
1: 아멘.
0: 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1635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이 뇌출혈로 수술하시고 아직 회복 못하고 계십니다. 회복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네요.
0: 네, 이게 짧지만 이참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뇌출혈로 아직 회복하고 못하셨다면 참그 어려우실 것 같은데 뭐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기도밖에 방법이 없죠. 아마 스스로 깨어나기를 아마 병원에서도 기도할 텐데 저희도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저희도 같이 기도할 테니까 방송 들으신 분들도 이번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1635님이 교회 권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아직 성함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 권사님이 뇌출혈로 수술을 하신 이후에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회복하지 못하다는 게 정신이 들지 못했는지 아니면 침대에서 아직 일어나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참 어렵고 걷기도 힘든 병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30년 된 중풍병자도 일으키시며 주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서 함께 한 마음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길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1: 아멘.
0: 권사님, 이 수술 후에 후유증도 사라지게 하시며 속히
1: 아멘.
0: 일어나고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로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주님 많이 일하십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4961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학교에 가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 염려들을 붙들어주시고 아이가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라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0: 그 사연을 듣는데 저도 아이가 있어서 참,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머니 같으신데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는 늘 어려 보이고 참 연약해 보이는데 더군다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어서 학교 가기 힘들 텐데 매일 아침에 보내시면서 어머님 참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마음에 아픔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고백이 귀합니다.
1: 아멘.
0: 저희도 같이 그렇게 기도할게요, 이 아이.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거친 세상에 살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4961님,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일 텐데,
1: 주님.
0: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들로 인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또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알게 되니 감사합니다.

0: 때로는 건강하지 않은 자녀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있을 텐데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잘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아이를 학교로 매일 보내며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를 하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부모님이 24시간 같이 할 수 없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없을 때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 주님의 손은 안전합니다.
1: 주님.
0: 우리 주님의 손은 강한 손입니다.
1: 아멘.
0: 우리 주님의 손 안에는 평안이 있고 우리 주님의 손 안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으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나니 그 안전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 안에 아이를 맡깁니다.
1: 아멘.
0: 아이 속에 불안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이 속에 걱정이 있을 때 더더욱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도 없게 하여 주시며 어떤 함께 다니는 친구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셔서 기꺼이 아이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함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의 병이 이 마음의 병이 조금씩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9756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23살 아들이 도박 중독입니다. 하나님 믿고 치유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려주셨네요. 목사님.
0: 와, 예. 우리 또 다른 아들인데
1: 네.
0: 혹시 이 문자를 보내신 분이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도박 중독은 정말 중독 중에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 23살이면 이제 성인인데 아주 젊은 나이인데 아마 이제 이 도박 중독을 어머님이 옆에서 해결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박 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요즘 사회에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혹시 한번 알아봐 주실 것을 제가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면 한번 알아보시고요.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겠지만 이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또 이 아이에게 또 이 아들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23살에 이제 이 젊은이가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일도 많고 앞으로 참 장래가 촉망해야 하고 활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참 중독 중에 아주 힘든 도박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이것은 사탄이 주는 덕과 같고 올무와 같고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과 같은데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해주십시오. 어머님이 노력해도 안 되고 아마 사람들이 말을 해도 듣지 못할 텐데 하나님 그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 마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것이 악한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의지가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악한
1: 아멘.
0: 영의 모든 역사들은 떠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주님이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이 아들을 살려주시옵소서.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구원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1: 아멘.
0: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기도대로 될 줄로 믿고 저희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은 여수 3일교회 김대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서인철 PD, 진행의 사모 윤혜인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0: 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2: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2: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극동방송 스티커를 부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가시는 길과 여정 속에서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1: 이상이 좋다고요? 화물차를 이제 5톤 찍기차를 몰고 다니는데 앞에 이제 막 운전해서 가는데 빨간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건 뭐지?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FM을 해갖고 틀게 됐어요. 근데 말씀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기뻤어요. 저한테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솔직히. 국동방송을 듣고 나서부터 공황장애도 솔직히 되게 이겨내고 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국동방송을 딱 틀면은 기분이 좋은 거죠.
0: 누군가는 오직 복음이 새겨진 주파수 스티커를 통해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오직 복음이라고 새겨진 전남동부 극동방송, 아름다운 찬양과 말씀으로 풍성한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에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는 건 전도입니다.

차량 뒤에 극동방송 스티커를 붙이면 라디오를 통해 누군가 구원을 받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으로 스티커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아주 그냥 흑원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소 되고 써 소.
1: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0: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1: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0: 하지 말어.
1: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1: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0: 하지 말어.
1: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0: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1: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0: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1: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우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 동부 지역 성취화를 위한 정오의 기도. 오늘은 순천 세종학교회 김원영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전남 동부 지역 가운데서 힘있게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시오니 더욱 힘있고 영광스럽게 이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일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서 이 지역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지역을 다스리시고 이 지역 가운데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크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빌고 사모합니다. 이 지역 가운데 사는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되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힘있게 역사하셔서 더욱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 지역 가운데 더욱 힘있게 흘러가도록 주님의 교회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빛으로 등불로 세우셨사오니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2026년 9월 17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의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 3일차 회무를 이어가며 이단성 규정과 정년연장 표결 등 주요 현안들을 의결했습니다. 현장 소식을 조시연 PD가 전합니다.
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어제 서울 도림교회에서 계속된 제111회 정기총회에서 표결 끝에 찬성 642표, 반대 364표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인정보고서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예장통합 이단사이비 대책위원회는 전 목사가 구원론과 성령론 등에서 심각한 이단적 요소를 가진 발언을 지속해왔으며 조심하겠다는 해명도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장고신총회는 손현보 목사

0: 목사의 설교 관련 보고서를 교단 내 갈등 확산을 우려해 채택하지 않고 참고 자료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항존직 70세 정년 연장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찬성 425명, 반대 477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목회자 최저생계보장과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예장합신총회는 기쁨의 교회 영입 갈등 수습을 위해 9명의 전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예장 백석총회는 영적 장자교단의 사명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49회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조시연입니다.
1: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 복음화와 통일선교를 미래 핵심 사명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2: 극동방송은 어제 서울 마포구 극동방송 채플실에서 창사 70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북한 개방에 대비한 현장 전파선교 인재 양성과 통일선교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은 북한의 문이 열리면 평양을 중심으로 방송국을 세우고 극동 아카데미에서 훈련받은 인재들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을 6만여 한국교회가 1대1로 지원하는 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기반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과 교회의 후원 네트워크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다음 달 15일 부산 콘서트홀 대합창제를 시작으로 서울 롯데호텔 리셉션과 한양대 운동장 및 노천극장 홈커밍데이 등 다양한 7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1956년 12월 23일 첫 방송을 시작한 극동방송은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김선배 기독교 한국침례회 신임 총회장이 어제 강원도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제116차 회기의 핵심 과제로 교단 운영 시스템 개편을 꼽았습니다. 김선배 총회장은 임기 1년의 총회장과 임원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총무의 명칭을 사무총장으로 바꾸고 산하기관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단독 후보 박수 추대 제도 활성화를 통한 교단 화합과 세대 간 연합 수련회 개최, 인공지능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 은혜재단 활성화를 통한 목회자 노후 대책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권희영 예장통합 신임 총회장은 도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1회기 사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권희영 총회장은 새 회기 주제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를 제시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성경 일독 운동, 4월부터 6월까지 온 성도 기도 운동, 9월부터 11월까지 모세 전도자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총회장은 장자교단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국교회 총연합대표회장 등 연합사업 리더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영교 예장합동 신임 총회장도 서울사랑의 교회에서 사역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영교 총회장은 복음적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투명한 권징 강화를 위한 온라인 사법교육 시스템 구축과 중소형 교회의 목회자 수급난 해소를 위한 평신도 교회 교육사 자격증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20주년을 맞는 내년에 사경회와 기도회의 야성을 되살리는 영적각성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석대학교가 최근 네팔 유학생들을 지원하는 한편 기후위기 관련 교과목을 확대했습니다. 백석대는 글로벌 외식관 잔디광장에서 유학생 등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네팔 유학생들에게 생필품과 즉석식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와 함께 홍수를 초래한 기후위기 관련 교양교과목 정규 편성 및 전공별 ESG 융합 교육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성진 백석대 총괄부총장은 이번 네팔 재난이 기후위기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기후위기 환경

0: 교양 과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여수와 순천, 광양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특히 여수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어 바람이 강하게 불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아지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이진아였습니다. FEBC.
1: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냉담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지요.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집사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관해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을 줄이고 남편에 관해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 목사님 말씀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그들에 관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거라는 말씀처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그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면요.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힐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립니다. 이제 사울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굴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뒤따라가다가 거리가 생겼을 때 뒤에서 내주 왕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사울이 뒤돌아보았을 때 다윗은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한 뒤 왜 사람들의 거짓말을 듣고 행하는지 물으면서 굴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고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음에도 사울이 측근의 말만 듣고 자신을 반역자로 여기며 쫓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9절입니다.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집요하게 쫓는 데는 사울의 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거짓된 말로 충동질하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고 모든 지위가 박탈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사울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제거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사울 곁에는 다윗에 대해서 끝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며 그를 잡아 죽이려고 충동질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22장 사건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했다가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와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지파 사람들로 구성된 신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들이 이새 아들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울의 말에는 추측, 거짓과 함께 선동과 협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의 거짓 선동과 협박으로 사울의 신하 중 에돔 사람 도엑은 다윗이 도망할 때 아히멜렉을 만났다는 사실도 보고합니다. 거짓을 보태서 말입니다. 그래서 노베 제사장들이 모두 죽임당하는 끔찍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보라 편 읽어드렸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옷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가정에서 성경적인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 양육자가 언어로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양육자의 삶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죠. 단번에 자녀들의 성경적 성가치관을 망치는 양육자의 잘못된 행동 5단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싸우는 와중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한데 묶어서 헐뜯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부싸움이 끝난 뒤에는 아이들을 붙잡고 배우자를 몰래 헐뜯으며 부모 자식 사이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부싸움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자 TV를 보는 등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부싸움을 마치고 나서 보란듯이 냉전을 유지하며 빵을 쓰는 행동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양육자가 자녀들의 성경적인 성교육을 스스로 망치는 행동입니다. 성경적 성교육은 양육자의 언어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0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아플 때 필요한 건 단순히 약뿐만이 아닙니다. 왜 아픈지 제대로 진단받고 어떤 약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 북한 군부대에서 군 의료기관에 공급해야 할 모르핀이 수년 동안 개인적으로 사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 간부가 공급소에 있던 모르핀을 빼돌려서 두통이 심했다던 아내에게 건넸다고 하는데, 아내는 두통이 있을 때마다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 없이 이 모르핀을 사용한 거죠. 때마다 통증이 줄어들어서 몇 년 동안 사용 횟수도 점차 늘려갔고요. 부작용이 생겨서 주변인까지 알아차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모르핀은 의료진의 관리가 필수인 강한 마약성 진통제죠. 그런데 이렇게 의사의 처방도 없이 정확한 정보도 없이 남용하는 경우가 북한엔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병원을 찾아가기보다 잘 알지 못하는 약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이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가족 여러분, 약에 대해 또 나의 아픔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 쉽지 않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오늘도 그렇게 힘써 하루를 이겨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약품이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제때 제곳에서 사용되고 치료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FP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 한 줄로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와 주고 계세요.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을 위한 우리의 보다 구체적인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용료로 보내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셔서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통일돼서

안에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라는 2523님의 한 줄에 아멘의 화답과 함께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우리 처제 소개로 처음 녹화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0989님 새싹회원이 찾아와 주셨는데 와 처제분이 소개해 주셨는데 어떻게 바로 또 들으시고 주파수를 맞추시고 참여까지 함께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청 찬송 있으시면 또 함께 보내주세요. 0989님 저희는 출석 인사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북한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치료와 도움의 빛이 비추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257님 아멘 감사합니다. 북한의 정말 마음이 그리고 몸이 아픈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의 한 줄로 오늘 출석 인사 나눠주시면 계속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천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한 줄도 나눠주셨고요. 북한의 독재가 속히 무너지기를 하나님께서

번쩍으로 통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너무나 귀한 출석 인사 1113님도 보내주셨어요. 동탄에서도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또 새벽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해 주시고 오후 1시에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7930님. 새벽 예배에 재단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 거겠죠? 혹시 저희 새벽 방송에도 함께하고 계신 걸까요? 7930님께도 출석 인사 선물을 나눠드리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어라며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과 또 여러분이 무어라며 듣고 계신지 그리고 기도의 한 줄까지 출석 인사로 OE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요. 목요일의 OEP데이에서는 오늘도 한 뼘 차이 만나보면서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또 한 뼘 좁혀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했던 우리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곳에 지금 사회에 나온 지 정착한 지 2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드보라 집사님의 이야기, 어제에 이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의 매 순서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출석 인사를 나누는 그 모든 순서마다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복음 통일에 대한 기대와 기도와 설렘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의 참여를 바라고도 바라면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어 찬송 함께 올려드릴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오늘의 한 편 차이 문제 정답까지 함께 보내주시기를 바라면서요. 북한에서도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하셨던 0427님의 이런 기도의 한 줄처럼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위한 소망과 기도의 한 줄도 출석 인사로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한뼘 차이 또 이런 기도의 한 줄로 참여해주시는 오늘의 OAP데이 오프닝 여러분 들으셨죠? 모르핀을 제대로 된 처방 없이 오랫동안 사용해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었다라는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마약류를 치료나 피로해소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약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정확한 교육이나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플 때 한 북에서 오신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과에 가서 내가 배가 아픈 걸 치료받기도 하고 뭐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나면 치료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료체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곳이어서 약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병원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곳이 바로 북한이죠. 참 많은 문제가 있는 의료 환경 가운데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입니다. 북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마약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빙두를 북한 주민들이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통증이 있어서 빙두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이 이유 가운데 언급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 빙두를 사용한 이유가 아니라요. 빙두를 사용했다라는 이유로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빙두로 사용한 이유가 세 가지예요. 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문제를 준비하면서 항상 한뼘 차이를 준비하면서 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도 그렇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방법이라니요 하시면서 7424님도 보내주셨어요. 한뼘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한뼘 좁혀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또 한뼘 한뼘 더 높아지고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아가는 이런 북한의 소식을 붙들면서 북한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빙두, 마약의 일종이라고 불리는 이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로 북에서 오신 분들에게 언급되지 않은 것.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죠.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우물정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또 어제 이어서 만나보는 시간, 이곳에 정착한 지 2개월 차인 드보라 집사님의 이야기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한 지 2개월 된 함경북도에서 온 두보라입니다.
1: 남한 정착 2개월 차 오늘도 함경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 하는데요.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이곳에 이제 오신 지가 어느덧 100일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집사님.
0: 네, 맞아요.
1: 감회가 참 새로우실 것 같은데 한국행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보통 다들 갖고 계신 어떤

0: 이런 그림들이 있으시거든요. 아, 가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습이겠지? 라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시기 전에 갖고 계셨던 소망이 있으세요? 집사님? 네.
1: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선분이 없다나니까, 이렇게 뭘 해도 그게 없어요. 그, 자기 자격증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네. 한국을 오기 전에 제가 신학 공부 하다가 왔어요.
0: 아, 중국에서요?
1: 신학 공부, 예, 1년 하다가 와, 대학 1학년, 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0: 신분증이 없는데 신학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1: 네네. 우리 그 특별하게 우리 그 학교에서 문건 작성할 때 신분증 번호는 우리 아들 신분증 번호요. 그 제 이름은 그래서 다 이렇게 생일날이라는 거 물건 그 작성은 다 제가 제 거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거 그 학교 졸업해도 제가 나가서 사용 못해요. 제가 그 신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역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그 제가 아시는 또 목사님이 그럼 한국에 오라 한국에 와서 마저 신학 공부하고 하나님 지금 일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한국으로 또 나온 거예요. 제가
0: 네
1: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아 한국 가면 자유민주주의 나라 돼가지고 정말 이 신앙도 자유고
0: 네.
1: 그 찬양도 근데 우리 중국에 있을 땐 기독교를 비판해가지고 찬양도 기도도 이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그런 형편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이 한국 가면 그래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내 찬양 마음껏 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 왔어요 제가 한국으로. 네. 근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제 어떨 때 막 그 하나님 막 어떨 때 막 하나님 막 배불리 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그 기도할 수가 있어서 너무 네. 좋았고 또 막 이렇게 마음껏 저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 예. 이제 저 마음은 지금 그 그거는 실현된 것 같아요. 네.
0: 저희가 오늘까지 거의 네다섯 번째 뵙는 거거든요. 가장 행복해 보이세요.
1: 네, 맞아요.
0: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국정원에서도 저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에 갈 수 있고 하나원에서도 정착 도움을 받으면서도 교회 갈 수 있는데 그때
1: 네.
0: 그 예배가 참 감회가 남다르셨겠어요.
1: 네. 그 이렇게 한 3명, 4명 이렇게 모여서 제가 인도 하면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국전에 그 한원에 왔을 때는 한원에 왔을 때 매주마다 예배 드려요. 제가 또 팀장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 그 한원 전체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0: 새벽 예배도 있다고
1: 예, 새벽기도 예 새벽기도도 매일 제가 또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하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한원 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그만해도 못해요. 근데 여기 나와서 정말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큰 소리를 해서
0: 네.
1: 너무 좋았어요. 네.
0: 그런 예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셔서
1: 네.
0: 너무나 기쁨의 예배를
1: 네.
0: 들으시고 계신데
1: 네.
0: 그래도 여기에 정착하면서 북한과 중국과는 참 다른 곳이잖아요.
1: 다르지요.
0: 그래서
1: 엄청 다르지요.
0: 어려움도 상당하셨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셔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어떤 게 있으세요?
1: 다르다라고 느낀 것은 자유. 네, 자유예요. 자유예요.
0: 자유.
1: 자유.
0: 내가 이곳에서는 좀 더 자유롭게 이걸 할 수 있고.
1: 네, 자유.
0: 자유롭게 볼 수 있고 갈 수 있고.
1: 모든 것이 다
0: 먹을
1: 예.
0: 수 있고.
1: 네.
0: 그러면 신분증을 받으셨을 때가 굉장히
1: 네, 네. 너무 그때 전날에 처음에 이렇게 소문자 나와가지고 그거
0: 네.
1: 야, 내 이거 때문에 이 한국까지 왔고 정말 이거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정말 그랬어요. 네.
0: 사회적인 분위기도 다르기도 하고
1: 네.
0: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질감들도 있지만 생소함들, 낯선 환경들도 있지만 의식주,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자고 입고 보는 것들도 다 다르잖아요.
1: 네.
0: 또 이곳에 오셔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어떤 것을 제일 먼저 드셨어요?
1: 아, 저는 국수를 좋아해가지고.
0: 아, 좋아하셔서.
1: 네네네. 그래서 국수를 잘 지금 먹은 것 같아요. 네, 국수만 잘 먹었어요.
0: 오셔서 가장 먼저 드신 음식이?
1: 국수예요.
0: 국수예요?
1: 네.
0: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가장 먼저 드셨어요?
1: 네네네.
0: 어, 여기 국수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잔치국수,
1: 옥수수 국수 제일 좋아하고 하루에 한 끼는 옥수수 국수를 먹고 있어요.

0: 진짜요?
1: 네.
0: 거리에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상이나 말투까지도 또 다른 낯섦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괜찮으셨어요?
1: 괜찮았어요. 너무 부드럽고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말씨가 너무 부드럽고
0: 네.
1: 야 나도 그거 따라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자꾸 들었고 우리 한국도 말씨가 너무 더
0: 네.
1: 투박스럽잖아요.
0: 아니,
1: 네.
0: 전혀 그렇지
1: 너무
0: 않으신데요,
1: 투박스러워.
0: 지금?
1: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한국 분들이 그 말씀하는 것이
0: 네.
1: 너무 존경스러웠고 너무 예, 저한테는 배울 만한 점이다. 배워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없어요.
0: 아니, 지금 정작 2개월 차라고 하신 게 무색하실 만큼, 2개월 차라고 하신 게안 믿겨질 만큼,
1: 네.
0: 사투리가 그래도 많이 없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1: 아, 그래요?
0: 네. 함경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1: 아.
0: 라는 생각을 가미해 봅니다.
1: 네.
0: 네, 여기 오셔서 지금 서울에 배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집을.
1: 네.
0: 여기 오시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께 집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드리고 있는데, 서울이 참 경쟁률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도 어떻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셨어요?
1: 제가 우리 그 기수에서 총무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는 좀 우선이 돼가지고
0: 아, 그렇다고
1: 저한테다가 다
0: 들었어요.
1: 이렇게 양보해 주셔가지고 또 우리
0: 세상에.
1: 기수분들한테도 또 감사하고요. 네, 많이 많이 도움도 받고 그랬어요.
0: 하나원에서부터 섬김을 몸소도 실천하시면서 또 이곳 방송국과 가까이 오셔서 저는 저대로 기쁩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렇게 또뵐수 있고 나눌 수
1: 네.
0: 있어서. 근데 또 집에 들어가면은 빈 공간만이 있잖아요.
1: 네.
0: 사실 집은 나라에서 대줘도 뭔가 가전제품이 다 차있는 게 아니고 살수 있게끔 돈이 들어있는 카드를 주고 그리고 매월 일정 금액을 주는데 그런 경제생활이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1: 아니요, 저는 얼마만큼 더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하나님 주신 대로 제가 거기서 있는 대로 또 사용하면 되는 거죠.
0: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하나하나 구입하시는데도 그리고 휴대폰까지 구입을 하시는데도
1: 네.
0: 저희가 정작 도우미가 한 분씩 같이
1: 아,
0: 있으시잖아요. 네, 같이 구입하러 가셨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0: 이곳에 오셔서 처음 흘렸던 눈물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1: 아주 감사한 거지요. 저는 눈물은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보잘것 없는 또 저를 이렇게 또 한국까지 또 오셔가지고 또 보내주가지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또 살게 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도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했고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0: 감사의 눈물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의 여정 가운데 정착하시는 하루하루, 이제 곧 100일 차를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착기, 그 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그렇게 중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잠시 또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드보라 집사님께서 만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고향 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한 정착 2개월차 함경북도 청진에서 온 드보라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도 출석합니다. 정답은 4번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신 우리 새싹 회원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도 4번, 1번, 3번 다양하게 나오네요. 오늘 앞서서 한 편 차이 정답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 편 차이. 북한 주민들이 이른바 마약의 일종인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지요? 언급한 것이 아니라 언급하지 않은 것. 1번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2번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3번 살을 빼기 위해서, 4번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벌어지는 남과 북 사이의 이런 간극을 우리가 기도로 채워가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변화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정답 맞춰주세요.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고요.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의 밤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언급하지 않은 것이 오늘의 문제였네요. 착각했습니다. 정답 4번인가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남겨주셨는데 그러게요. 4번, 4번, 1번, 4번.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다른 청취자분의 정답 도전이 보이잖아요. 오늘은 그래도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제일 많네요. 정답은 4번, 키를 크게 하려고 입니다. 설마 설마 살을 빼기 위해서일까요? 설마요 하시면서 3번 도전해 주신 분도 많으시고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문제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 극심한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빙두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당연히 생각되는 문제잖아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 일종인 이 빙두를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약에 대해 잘 몰라서 장마당에서 사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이 빙두를 샀던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이 빙두를 살 만큼 그리고 뭐 공부나 다이어트나 이런 걸 신경 쓸 만큼의 북한 주민분이었다면 그래도 평양을 중심으로 아니면 그 재정적인 상황이 조금은 다른 분들의 증언이었겠죠. 그래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제주에서 3번 찍어서 보내봅니다. 우리 4162님 찍어주셔서 도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다시 찍어주세요. 3번의 오답이 계속 제일 많아요. 3198님 그리고 4857님 살까기라고 해주셨는데 북한에선 다이어트를 살까기라고 부르죠. 와, 살까기까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거 하나 아셨네요. 새싹회원이신 7207님은 4번이요 라고 네 글자 너무 잘 보내주셨어요. 정답입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지금은 비록 닫혀있고 어두워 보이는 북한 땅이지만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 곳마다 소망의 봄날이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거짓과 절망에 매여있는 주민들이 참된 진리와 사랑을 깨닫고 그 땅의 자유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바라봅니다. 우리가 전하는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북녘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깨울 수 있는 소리가 되기를 하시면서 4614님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문자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출석 인사 나누고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실 때마다 같이 아멘이라고 외쳐주셨죠. 북한을 위해서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0246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때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복음 통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드림이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 두드림의 문을 활짝 열고요. 우리 한민족으로 불러주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도전합니다. 이 도전과 함께 오늘 OA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또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방송 마치고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릴게요. 골고다의 거친 언덕이. 지금까지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 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은 제5회 정기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부흥 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결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 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은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겠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0: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9월 17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두시였습니까? 진행자 전철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시편 65편 11절 말씀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도 초록이던 들판에는 곡식이 익어가고 있고요. 네, 나무에는 열매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닐까 9월 17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익어가는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땅을 돌보시며 풍성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고 노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열매가 지금 현재는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삶을 조금씩 익혀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가지에 접붙임 받은 하나의 열매로서 또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오늘도 펼쳐가고 계신지요. 맺혀가고 계신지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급해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면 결국은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내 삶에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맺게 하신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남아있을 거고요. 그 기대와 소망으로 오늘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찬양, 열매와 관련된 찬양, 서영은의 음성으로 첫 번째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네, 2시입니다. 5분이 지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우리 전남동부 극동방송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점심의 끼니를 이어서 어떤 음식 드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식탁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또 이후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이 시간, 이 2시가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루의 일과 중에 어쩌면은 왜 2시일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간은 어떻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귀한 시간으로 채워드릴 수 있을까?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받은 것에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기대와 소망을 갖고 저도 믿음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저는 항상 다윗을 생각합니다. 제가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은 아니지만 다윗이 비파와 수금을 켤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기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하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떠나가는, 그리고 좀 더 가볍게 걸음을 옮기시고 일상의 삶에서 또 하나님께 더 감사로 채워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바라기는, 또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삶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함께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 능력의 보혈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힘을 내서 아름다운 열매를 갖고 가시는 우리 방송가족 모두가 되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서영은의 음성으로 이어드렸는데요. 열매라는 가사 속에 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열매하면은 놓칠 수가 없는 찬송가가 한 곡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이 찬송가가 있잖아요. 찬송가를 함께 또 부르시면서 또 2시를 함께 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찬송가를 이어 들으시고 그리고 오늘 퀴즈 문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 조금 이따가 올려드릴 텐데 찬송가 11시의 음성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907님, 오늘도 반갑고요. 약속이 있어서 다녀온 후 시원한 식당에서 또 물냉면 드시고 계시다고. 아, 요즘은 좀 시원한 냉면 아주 맛있겠습니다. 일단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맛있죠. 냉면 좋죠. 아, 이제는 근데 조심할 때입니다. 예, 시원함도 좋지만, 네, 건강에 마음도 좀 준비를. 왜냐면 요즘 추워요. 요즘 춥다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아, 이런 날씨, 또 저는 벌써부터 긴 옷을 챙겨 입고 있습니다. 저는 왜 추위를 많이 탈까요? 방송사에서 유일하게 긴팔 입고 다닌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도 긴팔 입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보셨을지는 알순 없지만 아무튼 건강을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제 마음속에 또 표출이 돼서 또 이렇게 입는 옷에서 또 이렇게 묻어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0782님께서도 목요일에 인사드려요. 아, 이제 이번 한 주도 벌써 목요일이 다가왔어요. 엊그제가 월요일 같은데 벌써 목요일. 이야,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829님도 드시왔습니다. 아멘 함께 외쳐주시면서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휴무에 또 3548님께서 휴무에 열심히 또 찬양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 찬양 함께 불러주시고, 또이 방송 듣고 계십니다. 3548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9396님께서도 오셨어요. 출석 체크합니다. 앱을 통해서 남겨주고 계신데, 우리 앱을 통해서 문자를 남겨주시는 거 자주 이야기 드리는 소개지만, 아, 국동방송 앱을 통해서 문자로, 무료로 문자 남겨주실 수 있고요.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고요. 예, 문자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 문제 올려드릴 텐데, 퀴즈 문제는 동일한 방식으로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퀴즈 문제는 어제까지는 열매와 관련된 퀴즈로 이어오다가 오늘은 열매 관련된 퀴즈를 준비를 했거든요. 오늘 퀴즈 문제도 많은 분들이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퀴즈를 냈으니까요. 아마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바람으로 이어가 봅니다. 다음 중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0: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사랑, 2번 희락, 3번 충성, 4번 지혜. 아, 오늘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좋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을 외우신 분들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또 어려워야 퀴즈 문제하니까라는 나름대로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다음 중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1번 사랑, 2번 희락, 3번 충성, 4번 지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 2시에 왓슨네카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기업들의 협찬 선물을 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은 맑게 리본 브러쉬 칫솔 선물로 상쾌하게 세원 정밀에서 보내드리는 한번 쓰면 다시 찾는 칫솔 세트를 도심 속의 오아시스 광양시 광포로 56에 위치한 스파렉스 찜질방 이용권 건강한 휴식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을 생활 속의 기쁨을 주기 위해 협찬으로 함께하는 애터미에서 세탁세제와 물티슈 한 박스 화장품 세트 국물 다시마 팩을 건강한 아름다움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도전으로 아름다움 그 이상의 가치를 선사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네, 오늘 퀴즈 문제 정답도 올려주시겠지만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함께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지 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남겨주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또 서로 그렇게 사소한 우리들의 일상이 또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이 두 시간이니까 좀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문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휴대폰 메시지 창을 여시고 샵 9750번으로 정답 그리고 마음 플러스 방송 들으실 때 그 감동을 마음으로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제가 첫 번째 찬양을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떤 찬양이 좋을까, 어떤 찬양으로 힘을 드릴 수가 있을까, 이 찬송가가 좋지 않을까. 보혈 메들리 찬송, 우리 주님의 귀하신 보혈의 은혜를 찬송할 때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이 뚝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고 싶습니다. 보혈 찬송 메들리로 이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2시 왔습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2시 22분 55초 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는 97.5, 순천 광양 지역에서는 97.5, 여수에서는 92.9MHz의 방송, 이거를 라디오 주파수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늘 올려드리는 주파수지만, 복음이 담긴,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은혜의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기 30님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저도 이 찬양 좋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말씀도 있죠. 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으로 이뤄주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건 내가 죽을 때, 내가 무너질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또 우리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려면 내 못난 자가 꺾여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으면 내가 다 하고 결과를 보면 내가 있다 이런 마음에

가장 먼저 앞서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겸손해. 무엇보다 오늘 성령의 열매를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열매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성령의 열매,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혀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퀴즈 문제 한 번 더 올려드리고 그리고 추천 찬양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오늘 퀴즈 문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퀴즈. 자, 다음 보기를 드릴 텐데 보기 중에서 성령의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아닌 것은 무엇일까를 맞춰간 겁니다. 열매 중에서 아닌 것,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자, 보기 1번 사랑, 2번 희락, 3번 충성, 4번 지혜. 자, 헷갈릴 수도 있고요. 맞추기가 어려우시고 벌써 근데 잘 맞춰주시는 분들이 지금 그 문자를 올려주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랑, 2번 희락, 3번 충성, 4번 지혜.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담은 50원, 장문 100원이 유료 문자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고요. 감사,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예? 뭐라 할까요? 이 2시에 이렇게 정답을 거의 대놓고 알려주시는 분은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퀴즈 문제를 보통 내면은 그냥 입술 닫고 그냥 아 정답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전 진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좀 표현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3548님 밤을 따셨어요. 아, 밤을 딴 게 아니에요. 밤을 주셨어요. 산에 풀 베고 풀 뱉다가 하면 추석이 다가오니까 벌초?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보고요. 벌초하라고 하셨다가 밤을 주어신 것이 아닐까. 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일상의 삶도 공유해 주시고 네, 광양에서 듣고 계신데 네, 저 답으로도 정답으로도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0778님께서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6230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아, 우리 또 7787님께서도 꽃들도 듣고 싶어요. 오늘 추천 찬양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된다면 아, 오늘 날씨에도 꽃들도라는 찬양도 참 잘 좋겠네요. 어울린다기보다는 좋겠네요. 우리 4405님께서는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 야, 광양에서 듣고 계시네요. 광양에서 정답으로 우리 4405님께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405님 주소 다시 한번 남겨주세요. 그리고 5912님 네, 오늘도 함께 은행이 피물든 가을 2시에 라디오가 아 즐겁다라는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2시 이 시간이 더욱더 복되고 우리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2시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함께 찬양 신청 찬양인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아까 신청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아까 이 찬양을 올려주신 분이 우리 6230님의 추천 찬양 듣고 싶은 찬양 함께합니다.

1778님 시골 가는 길에 갓길에 주차를 해두고 문자도 보냅니다. 오늘도 귀한 복음방송 참 감사다른 이런 마음도 함께 전해주셨네요. 네,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 우리 1778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1113님께서도 오늘 오셨어요. 정답으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고요. 우리 0746님께서도 함께 참여해주고 계시네요. 네, 어디 상황 속에서 제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다 알 순 없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또 2시에 함께 모였다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어떻게 이 수많은 시간 속에 어떻게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또 함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을 모으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잠시 제가 잠깐 창문 사이로 산을 바라봤거든요. 산을 바라보니까 나 이제 가을 옷 입을 거야 살짝 이런 느낌의 색이 살짝 바랜 듯한, 나 이제 가을 옷 입을 거야 살짝 이런 그런 걸 취하는 듯한 색이 띄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네요. 이제 진짜 10월만 되면 또 금방 또 낙엽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낙엽이 진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계절이 다가왔는데, 또 노사연의 제가 별의별 다 찾아보죠. 네, 노사연의 노래 중에 나는 늙는 것이 아니라 뭐 익어가는 겁니다. 뭐 이런 곡도 있잖아요. 아무튼 참 다양한 의미가 있는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꿈이 있는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어느 하루도 감사 또 감사하면 그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우리 향기로운 나무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가 신청 찬양이죠. 우리 3548님 광양에서 듣고 계신데요. 함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제 퀴즈 문제 정답 발표를 합니다. 오늘 퀴즈 문제 정답은 지혜, 지혜입니다. 지혜. 아, 지혜 하니까 또 솔로몬이 생각나는데 솔로몬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아무튼 그의 삶을 뒤돌아보면 네,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모습도 있기 때문이죠. 아무도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고요. 솔로몬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가진 걸 다 가지고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나갔다가 왜 그렇게 나갔는지, 어쨌거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삶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결국은 떨어지는 낙엽에 비할까요? 아무튼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솔로몬의 뭐라 할까요? 그 옷보다 더 귀한 한떨기의 아름다운 열매로 그렇게 피어나고 또 살아가게 될 줄 믿고요.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복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우리는 더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임을 기억하고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찾아올 거고요. 오늘 퀴즈 문제 아까 주소 올려달라고 했던 분 계시죠?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 방송 마치고 제가 추가로 또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 찬양 짧지만 꽃들도 박성은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이 시간은 여천교회 후원으로 지역교회를 섬기는 날입니다. 오늘은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순복음예수교회 정현아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표적을 주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는 것과 중병, 즉 죽을 병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병원에를 갑니다. 의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민간요법을 찾습니다.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점장이를 찾아갑니다. 용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 봅니다. 그래도 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인생은 참 무기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사역 가운데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약하기 때문에, 병들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해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계시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을 당할 때 함께 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수하면 낫는 일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손만 잡아도 아픈 것이 사라지고 훨씬 편안해지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만져도 낫는 일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님만 그랬나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지금도 신유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암병이 치료되고 골수암, 피부암, 위장병, 대장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인간의 모든 질병 가운데 인간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몸으로 우리를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키서 4장 2절에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성을 발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회개가 약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맘 상한 일이 있습니까? 남이 정말로 나를 아프게 합니까? 내가 남을 미워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맞아도 쌉니다. 하나님 앞에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몸과 마음 다 치료해 주십니다. 맘 상한 것이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잊혀지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이와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혹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고 일어서면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장례 준비를 하고 포크레인으로 묘지를 파던 사람도 다 다시 일어나서 걸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대역사를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감성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치료에 대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설교하는 저도 의사가 저는 죽는다고 못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약 하나도 안 쓰고 20일 만에 저는 깨끗하게 나아서 제 병을 하나님이 완전히 고쳐주셔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40년 넘게 목사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또한 이보다 더큰 일도 하리라고 하시주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대역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믿으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주님 앞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지역교회를 섬기는 여천교회 후원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순복음여수교회 정현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 제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9월 17일 목요일,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 목요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추석 선물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제 눈에서 보니까. 아니면 추석 선물 뭘 사야 될지 저도 지금 고민을 좀 하거든요. 고민하는 분 저처럼 계시죠? 이번 명절 이전에 따뜻한 마음, 감사의 마음이 오고 가겠죠? 대부분 선물이 그 마음을 대신하잖아요. 평소에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분들, 쑥스러워하는 분들, 그래도 명절만큼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마음이 오고 간다고 했잖아요. 언젠가는 왔으면 또 가고, 갔으면 또 오고, 그렇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선물, 돈 주고 살 수 없는 선물, 엄청난 선물, 바로 죄인 된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대단한 걸 사실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다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찬양으로, 예배로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도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커스와 함께 표현하시죠. 감사함으로.

마커스 감사함으로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저 사실 오프닝 쓴 그대로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다음 주 추석 선물 아직을 못 사가지고 몇 분 좀 드려야 되는데 뭘 살까? 뭘 살까? 남들과는 좀 다른 걸 사고 싶은데 와 김인수 선물 오 색다르다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또 안 떠올라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항상 그렇죠. 선물을 살 때 뭔가 내 거가 특별했으면 좋겠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물 내가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분은 정말 아무도 하실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그렇죠? 구원이라는 선물. 어느 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죽고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막 죽게 하시겠어요? 정말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거기에 비하면은 우리는 뭐 특별한 선물을 할 게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감사, 예배와 찬양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뭐 하시면서 듣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문자는 샵 9110, 우물정 91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문자, 그리고 저희 극동방송 휴대폰에서 어플 다운로드 받으시면 앱으로 들으실 수 있는데 회원 가입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마늘을 까면서 고맙습니다. 서천에서 우렁을 잡으면서 우렁 일어나기 싫고 우렁 잡는 거 재밌다. 우렁 또 우렁 쌈밥 우렁 된장찌개 생각나네요. 자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서 자 5830으로 배송 중에 잘 듣고 계신다고요. 2682번님 자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샵 9110 문자 앱 메시지 무료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감사를 힘있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왕 대신 우리 하나님 높이는 왕이신 하나님 이렇게

박희봉 왕이신 하나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3시 12분 지나고 있는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9110번으로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전도 요청도 기다리고 있고요.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무료 메시지 사연 신청곡 전도 요청 기다립니다. 자, 기다리는데 남편을 기다리면서 새끼라를 듣고 있다. 6456번님 감사합니다. 항상 차를 타면 극동방송이 흘러나오고 하루를 시작하신다고요. 와, 고맙습니다. 그리고 와, 김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매일 방송을 잘 듣고 있고 다이어트에도 주님 말씀이 최고라고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9742번님 딸기하우스에서 일을 하시면서 자 우리 8544번님도 듣고 계시고 천안 신방동에서 네 우리 2523번님 앱으로 듣고 계시네요. 매일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출근하신다고요. 진짜 출근 시간 정말 좋으시네요. 2684번님 고맙습니다. 칭찬도 감사해요. 아, 경북 포항에서 우리 4478번님도 추석 잘 보내시고 대전 복지관에서 추석 선물 김을 보내주셨네요. 깜짝 선물 받아가지고 행복하다고 또 그거를 누구한테 또 드릴까 고민 중 또 흘려보내는 우리 7057번님 고맙습니다. 자, 또 6728번님도 대전에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네요. 항상 주님만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와 6456번님 자,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와 있어요. 누나가 남동생을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누나는 연결이 돼 있고요. 남동생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재민 형제네요. 오재민 형제. 누나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오재민님. 오재민님. 일반 전화로 가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0: 한번 도전해 볼게요. 자, 오재민 형제님 전화를 받으셔야 됩니다. 3826 3826.
1: 네, 여보세요.
0: 오재민님 맞으시죠?
1: 네, 맞아요.
0: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괜찮아요.
0: 누나 오지훈 씨가 얘기했죠?
1: 네.
0: 전화 올 거라고.
1: 네, 이야기했어요.
0: 혹시 지금 방송을 듣고 있나요?
1: 아니요, 아니요, 안 듣고
0: 안 듣고
1: 있어요.
0: 있어요? 누나가
1: 네.
0: 방송을 들을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1: 네,
0: 혼자
1: 듣고
0: 있어요?
1: 있다가,
0: 네, 듣고
1: 네, 아니요,
0: 있다가
1: 가족들이랑 같이 있어요. 네.
0: 가족들이랑
1: 네.
0: 부모님과 같이 있습니까?
1: 네, 같이 일하고 있어가지고.
0: 부모님과 같이 일해요?
1: 네.
0: 일하다가 전화를 받으셨군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지금 부모님도 지금 옆에 계세요? 지금 전화 통화하는 거 알아요? 아세요?
1: 네, 통화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0: 지금 혹시 스피커폰입니까?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그건
1: 그냥
0: 아니고.
1: 저, 네, 혼자
0: 자,
1: 가서 전화하다 했어요.
0: 어느 지역이세요?
1: 천안입니다.
0: 천안. 자,
1: 네.
0: 우리 오지훈 누나가 동생 사랑의
1: 네.
0: 마음으로 방송국에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사연 당첨돼가지고 선물 드리려고 전화했거든요.
1: 네.
0: 예. 저희는 특이하게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1: 어떻게.
0: 교회를 안 다니면 선물을 줘요. 기독교 방송인데. 좀 거꾸로 갔죠. 교회를 안 다니면 선물 줍니다. 근데 이제 전화 연결이 돼야 돼요. 전화 연결이 돼야 돼. 자,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고, 교회를 지금
1: 네.
0: 현재 안 다니고 계시니까 선물 받을
1: 네.
0: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자,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1: 알겠습니다.
0: 라라스펌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하루 메이플하루 견과 세트, 오지의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쭈꾸미, 루브로팔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1: 저는 이제 네.
0: 어떤 거?
1: 연어로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연어.
1: 네.
0: 고르기가 쉽지가 않죠?
1: 네,
0: 많아가지고.
1: 너무 많아서.
0: 너무 많아서. 많으니까 우리 누나도 하나 줘야죠.
1: 네,
0: 누나 덕에 선물 받으니까. 누나 뭘로
1: 맞아요.
0: 줄까요?
1: 누나는 이제 이번에 제 조카가 태어나서
0: 예.
1: 네, 좀 이제 몸 맛있는 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고 해서
0: 네네.
1: 네. 사실 제 것까지 다 누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0: 와.
1: 네.
0: 와, 지금 누나 막 감동 봐. 누나 나오십시오.
2: 와, 대박.
0: 누나 감동. 자, 이번에 애가 태어났습니까?
2: 태어났어요.
0: 첫째?
2: 네, 첫째예요.
0: 첫째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몇 개월 됐어요?
2: 감사합니다. 지금 2개월이에요.
0: 2개월. 오,
2: 네.
0: 예쁘지만 또 정신 없을 텐데.
2: 네.
0: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누나는?
1: 누나는 일단 이제 제거 연어 하나 가져가고,
0: 아니요, 연어
1: 그리고,
0: 본인이
1: 네.
0: 가져가시고 괜찮아요.
2: 네, 너가 먹어.
0: 누나가 원하는 거 고르세요. 그럼 누나가.
2: 나는 곱창 전골 먹을 거야.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맛있는데요?
0: 자, 소곱창 전골. 예. 자, 그렇죠. 영양 많이 보충해야 됩니다. 많이 보충해야 되니까. 오, 자, 우리 오재민 형제님, 누나가 동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참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방송국에 동생 사연을 보냈어요. 교회 안 나간 지 10년 넘었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오래됐네. 성격이나 목소리는 탁 교회 오빠, 인기 많은 교회 오빠인데. 그쵸? 예. 뭐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꼭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알겠죠? 부모님도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가요?
1: 네,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0: 장로님이시고,
1: 네, 어머니가 집사님,
0: 집사님이시고,
2: 권사님, 권사님.
0: 권사님이시고,
1: 아니, 권사님, 네.
0: 엄마가 지금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도 모르고, 예?
1: 네, 제가
0: 지금
1: 잘못한 것
0: 10년을 잘못했죠? 예,
1: 같아요.
0: 잘못했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보니까. 자, 이번 계기를 통해서,
1: 네.
0: 효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누나를 통해

0: 그래서 우리 형제님을 재민 형제님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니까요. 꼭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이번 주부터 용기 한번 내세요.
1: 네, 좋습니다.
0: 부모님은 천안에서 교회를 다니시나요?
1: 네, 맞아요.
0: 그 교회 다녔어요, 원래?
1: 네, 다시 다니다가, 아니요, 그 전라도 때, 네, 전라도에서 제가 좀 살았는데, 그때 같이 다니다가, 네, 그때 이후로는 제가 이제 손을 떼서, 네.
0: 천안으로 이사 오면서 좀 이렇게 중단됐나 봐요.
1: 네, 맞아요.
0: 전라도에 있다가
1: 네.
0: 자, 우리 천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 오재민 형제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1: 네.
0: 지금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지금 부르고 계시고. 응?
1: 네, 맞습니다.
0: 자, 우리 누나는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2: 극동방송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0: 아,
2: 들으셔가지고
0: 예.
2: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0: 그렇군요.
2: 부모님은 항상 틀어놓고
0: 항상 틀어놓고
2: 일하셔가지고.
0: 일하셔서. 자,
2: 네, 저도.
0: 우리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할까요? 동생한테?
2: 아, 너무 떨리네요.
0: 사랑을 좀 담아가지고.
2: 네,
0: 평소에
2: 그럴게요.
0: 안 했던 거, 방송이니까.
2: 네, 그럴게요.
0: 예, 방송이니까 한번 쫙, 제가
2: 네.
0: 음악 좀 깔아드릴 테니까.
2: 네.
0: 자, 자, 우리. 자, 재민아 하고, 예.
2: 네, 재민아,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가다가 꼭 천국 같이 가자. 항상 기도하고 있어. 사랑한다.
1: 사랑해, 누나.
0: 자, 우리 참 누나가 우리 진실을 담아가지고 진심을 담아가지고 눈물로 이렇게 호소했어요. 예, 참 우리 형제님도 마음에 좀 감동이 있겠네요.
1: 네.
0: 누나의 이런 모습 흔치 않잖아요. 응?
1: 그쵸.
0: 지금까지 그 동생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1: 네.
0: 마음이 지금 한순간에 쫙다 지금 풀어졌어요, 지금.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부모님도 똑같은
1: 네.
0: 마음이실 건데 혹시 옆에
1: 네.
0: 엄마 아빠 계시나요?
1: 네, 엄마 있어요.
0: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한번 바꿔 주실래요?
1: 네, 엄마,
0: 예.
1: 어머니 한번 바꿔드릴게요.
0: 네네네.
3: 안녕하세요.
0: 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어머니가 뭐 어디 누나 같으시네요? 더. 바로 위에 누나 같으세요, 목소리가. 와. 어머님 지금 무슨 상황인 줄 아세요?
3: 아니요.
0: 지금 생방송 중에 지금 자녀 둘이 막
3: 네.
0: 통화하고 있고 지금 울고불고 막 뭐 지금 난리예요, 지금. 예? 모르셨구나.
3: 네,
0: 새끼라 방송
3: 몰랐어요.
0: 아세요? 새끼라?
3: 아우, 알죠.
0: 알고 아시는구나. 지금 이제 딸이 아들 방학 중이어서 요청해가지고 지금 막 통화했어요.
3: 아, 네, 감사합니다.
0: 딸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크네요. 믿음도 좋고 따님이.
3: 네.
0: 정말 귀한 자녀들을 두셨고 또 극동방송 잘 청취하면서 사랑하신다면서요, 어머니께서.
3: 아, 항상 뭐 일을 다니면서
0: 네네.
3: 듣기도 하고
0: 예.
3: 저희 현장에서도 계속 듣고
0: 아유,
3: 있어요.
0: 그렇구나. 참고로 우리
3: 네.
0: 딸이 소곱창 골랐고요. 아들이 연어 골랐거든요.
3: 예.
0: 어머니는 뭐좀 우리 애청자인데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3: 괜찮습니다. 저는.
0: 아니요. 어머니가 아버님이랑 그렇게 항상 애청자인데 아직 선물 3개를 해서 한 번도 못 받으셨죠?
3: 네, 못 받았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골라보세요.
3: 근데
0: 네.
3: 뭐가 있는지
0: 아, 뭐가
3: 몰라가지고.
0: 있는지? 오케이, 오케이. 방송은 잘 들으셨다고 했지만 선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구나. 이번 기회 한번 자, 소곱창 전골, 딸이 고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3: 아, 그게요. 저는 주신 다음에 유산균?
0: 오케이, 좋습니다. 유산균, 어머니는 유산균.
3: 네.
0: 우리 누나는 어디 있어요? 천안에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있어요?
3: 안산에 있어요.
0: 안산에 있어요.
3: 네네.
0: 결혼하면서 그쪽으로 가셨구나.
2: 예. 네, 맞아요.
0: 오늘 이렇게 극동방송 들어주시면서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0: 자,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들이 내가 이제 잘 믿어보겠다, 교회 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저랑 드릴 거거든요. 옆에서 잘 들어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우리 재민 형제 저 따라서 우리 기도 한번 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알겠습니다.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2: 아멘.
0: 아유,
2: 아멘.
0: 너무 잘했습니다. 아유, 잘했어요. 우리 재민 형제, 마지막으로,
1: 네.
0: 옛날 한때 교회 오빠 때,
1: 네.
0: 은혜 많이 받았던 찬양, 제일 좋아했던 찬양, 무슨 찬양 있어요? 응? 본인의 인생 찬양.
1: 매일 기쁘게요.
0: 매일 기쁘게?
1: 네.
0: 혹시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요?
1: 네,
0: 찬송가?
1: 맞아요.
0: 찬송가.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을 어떤 이유로 좋아했어요?
1: 그때 제가 완전 어린 시절이었는데,
0: 네네.
1: 네, 그때 그 시절 교회에서 많이 따라 부르고 들려줬던
0: 오.
1: 찬송가 중에 하나라서.
0: 내가 매일 기쁘게, 예. 그쵸. 성령이 계시네. 이렇게. 자, 이번에 정말 우리 재민 형제가 용기 내고 기도했으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더잘 믿어지고 교회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꼭 주실 것을 믿고 그만 오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누나
2: 감사합니다.
0: 지훈 지훈 지훈 씨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어머니도 감사해요.
1: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0: 예.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천안에 있는 우리 오재민 형제 10년이 넘은 방아 이번 주에 꼭 끝내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누나가 꼭 그렇게 이제 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고 애타게 기도했던 분들은 그 순간에 항상 거의 이렇게 눈물을 보이시고 울먹하시더라고요. 그 간절함이 보이잖아요. 가족이면 더 그런 것 같고 안산에 있는 누나가 남동생을 전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우애 좋은 남매 감동이라고 4422번님 충남 서천 가는 길 채널 고정시켜서 항상 듣고 난다고 7945번님도 저도 대전입니다. 4422번님 누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컥해요. 5811번님 아 금방 또 누나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동생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그러게요. 10년 넘게 방학이어도 그때 좋아했던 불렀던 찬양들이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높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게끔 옆에서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 형제, 누나 전화 연결 들어보셨잖아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우리 남자 청년 같은 똑같은 상황이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닌다. 근데 이 방송을 나는 듣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한번 저한테 문자 한번 주세요. 샵 9110번 문자로 나 방학이다. 한번 보내주세요. 방학 두 글자. 아니면 3년 방학. 한 코로나 이후로 쉬고 있다. 5년 방학. 샵 9110. 이쪽으로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면 내가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있다. 앱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메시지를 무료로 보낼 수 있거든요. 방학, 10년 방학, 뭐 이런 식으로. 무교. 정체를 한번 밝혀주세요. 나도 그 형제와 같은 똑같은 상황. 나도 지금 방학 중이다. 근데 극동방송을 지금 듣고 있어. 본인이. 아니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시는 분. 지금 문자나 앱 메시지 한번 주십시오. 샵 9110번으로. 앱 메시지로. 여러분 삶에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특별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갈 거예요. 지금 본인이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현재 교회는 쉬고 있다, 안 다니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 한번 문자 아니면 메시지 꼭좀 주세요. 옆에 그 방학생, 무교생이 있으면 꼭좀 문자를 보내게끔 해주시든지 아니면 옆에서

옆에 있다, 방학생이 있다라고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본인이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교회와 멀어져 있다 하시는 분, 샵 9110번. 네, 지난주부터 새로운 문자창이죠. 샵 9110 앱 메시지로 지금 한번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을게요.

신현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7792번님 전국방송 아니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새끼라가 방송 권역이 좀 축소가 돼가지고요. 예, 12개, 13개 중에서 절반만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1390번님 중3 아들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서 듣고 있는데 오늘 방송 너무 따뜻하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3시 38분 생방송 새끼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본인이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 지금 쉬고 있다, 어떤 이유는 전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저희는 이제 신앙의 방학, 교회 방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방학 무교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알려주십시오. 문자는 새로운 문자창 샵 9110번으로 방학 아니면 무교, 몇 년 방학 이렇게 좀 보내주시고, 아니면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앱 메시지로 몇 년 방학, 무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번호를 몰라서 못 보냈는데 이동 중에 저희 거제 언니, 남동생 꼭 방학을 끝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고 4624번님 이렇게 주셨고, 자,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0: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8544. 신호 갑니다. 8544번님, 제가 일반 전화로 하고 있어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저,
1: 아, 예, 안녕하세요.
0: 김민수 PD입니다. 예, 네.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1: 아, 네?
0: 통화 괜찮으세요, 지금요?
1: 아, 네네.
0: 운전 중 아니시죠?
1: 아, 잠시만.
0: 예?
1: 아, 네, 여보세요?
0: 예, 예.
1: 네네.
0: 운전 중 아니시죠?
1: 아, 운전 중 아니에요, 저.
0: 예, 예.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두 달째 방학 중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1: 네네.
0: 우리 8544부님이.
1: 네.
0: 예전에 전도 요청했던 분 아니세요?
1: 아, 맞아요. 그때는 제가 다니 그, 했었는데요.
0: 예.
1: 그때. 는 원래 교회도 되게 잘 다녔었는데,
0: 네네.
1: 원래 두 달 전에 이제 우연치 않게 교회에서 조금 사람 문제로 인해서 제가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0: 아, 예, 그랬어요.
1: 네, 그래가지고 조금 예. 마음의 문이
0: 예.
1: 교회에 대한 원래 제가 이제 그때 전도 청원하면서 원래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와중인데,
0: 예.
1: 원래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교회를 옮기면서,
0: 예.
1: 그 전 교회에서도 원래 제가 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온 입장이었거든요.
0: 네네.
1: 네, 근데 이제 그 옮긴 교회에서마저도 사람을 통해 또 상처를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0: 예.
1: 네, 그래가지고 조금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것 같아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는 거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0: 예.
1: 지금 교회를 가지 않고 있어요.
0: 그래요. 그게 지금 네네. 두 달이 됐습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1: 그게
0: 예.
1: 네.
0: 예전에는 저희 새끼라에서 전도 요청도 하셔가지고 그때. 3자 통화도 네. 했었잖아요, 그쵸?
1: 아, 네.
0: 예.
1: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가 이제 왔었어요.
0: 그래서 네. 그때 전도 대상자 그분은 교회를 잘 다니시나요, 혹시요?
1: 아, 네. 제가 이제 근근히 물어보기는 하는데, 이제 원래 그분이 사시는 걸 전도에 사시는데,
0: 네네.
1: 저희 학교의 교수님이 다니시는 교회에
0: 예.
1: 원래 전도가 됐었어요.
0: 네.
1: 근데 처음에는 다니시다가 중간중간 안 다니신다는 소리를 듣고
0: 이제
1: 계속 얘기를 드렸거든요.
0: 그래요.
1: 이제 교회 웬만하면 다니시라고 내가 네. 다녀보니까 그래도 교회 가면 언니 좋다고
0: 네네.
1: 가서 하면 좋다고 계속 전도를 했었거든요.
0: 근데 네네.
1: 실상 제가 그분을 근데, 전도하고 나니까
0: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지금 네. 방학에 들어갔어요, 지금. 아.
1: 그러니까요.
0: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용기 내셔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1: 네. 네네.
0: 잘하셨습니다.
1: 네, 이제 제가 두 달을 쉬어보니까 원래 저도 예전에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라서
0: 네네.
1: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원래 이제 우연치 않게 또 제가 방학을 20년 가까이 방학을 했던 사람이라서 네,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예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랑 했던
0: 예.
1: 약속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교회를 간 거거든요.
0: 네네.
1: 네, 가고 나서도 지금 그러고 나서 다시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한 게 10년이 넘었는데
0: 네.
1: 그런 나중에 또 우연찮게 이게
0: 아이고,
1: 마음의 상처가
0: 그렇구나.
1: 너무 크니까 이제 다시 방학에 들어간 게
0: 아이고.
1: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0: 예.
1: 원래 다닐 때는
0: 예.
1: 제가 교회 가지 않고 항상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0: 예.
1: 그러니까 제가 어디를 갔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면
0: 네.
1: 항상 제 마음에 이제 교회에 가야 된다는 불안감 가지 않으면 죄짓는 것 같아가지고
0: 네네.
1: 항상 예배는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사람인데
0: 네네.
1: 네, 우연치 않게 이제 사람으로
0: 그래요.
1: 인해서 네, 상처를 받아버리니까
0: 예, 예.
1: 네, 교회에
0: 그래요.
1: 대한 것도 다쳐버리고 네.
0: 자, 일단은 바로 사사버님 저희 새끼라에 제가 이제 연결을 해보면요
1: 네.
0: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1: 아, 네.
0: 많이 있으니까 너무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한다고 하면은 부정적인
1: 네.
0: 생각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1: 네.
0: 오늘을 계기로 그렇게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1: 아, 네. 그래서 이제 네. 다시 마음 잡고 교회를 네. 가려고 이제 마음 잡고 가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이제 네. 그래서 이번
0: 네네.
1: 주부터 다시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0: 예. 그래요. 잘했습니다.
1: 네네.
0: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어느 지역이세요?
1: 여기 논산이에요.
0: 논산이에요. 충남
1: 네네.
0: 논산.
1: 네.
0: 자, 그때 혹시 선물을 받으셨을까요? 전도 요청할 때?
1: 아, 네네, 받았어요.
0: 보니까는 주얼리를 문자로 쿠폰을 받으신 것 같네요.
1: 네네, 맞아요.
0: 자, 이번에는

0: 먹는 걸로 하나 새롭게 하나 골라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또 연결이 됐으니까.
1: 먹는 것보다는 그냥 캡슐 세제도
0: 아,
1: 괜찮은데.
0: 세제. 알겠습니다. 캡슐 세제. 우리 애청자시구나. 어떤 선물인지 잘 알고 계시고. 자, 다시,
1: 항상
0: 예,
1: 듣고 있어서.
0: 항상 듣고 있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용기를 내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다시 소망 품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서 결단의 기도 한번 하시죠.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8호사 사모님, 힘내시고, 이번 주부터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고, 이전 것은 이제 지나갔어. 이러면서 다시 꼭 도전하고, 극동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좀 전해 주시고요. 혹시
1: 알겠습니다.
0: 좋아하시는, 가장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어요?
1: 저요?
0: 네.
1: 예전에 이제 다니기 전에 이제 우연찮게 들었던 찬양이기는 한데요. 그
0: 네네.
1: 눈물의 참회록 있거든요. 보통
0: 네.
1: 찬양 중에
0: 네.
1: 그거 듣고 싶어요.
0: 눈물의 참회로. 눈물의 참회로. 있네요, 있어요. 있어요. 눈물의 참회로. 예전 찬양인 것 같아요.
1: 이제
0: 그래요,
1: 원래
0: 이
1: 저도 잘
0: 찬양.
1: 몰랐는데 우연찮게 들었던
0: 네, 이
1: 찬양곡이라서.
0: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기
1: 감사합니다.
0: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1203번님 전주에서 출석해 주셨네요. 2435번님 방학 중인 딸 있다고요. 나중에 같이 있을 때꼭 연락 한번 주시고요. 0525번님, 세상에서 30년 방학, 교회 문턱에서 두달 방황하다가 드디어 마음이 편안해지는 교회를 찾으셨다고요. 방황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자, 우리 0525번님 정말 축하드리고, 주소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0525번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78번님도 앱으로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윤영주의 눈물의 참회로 보내드리면서 조현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리.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0: 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3: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2: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3: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2: 어?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3: 하지 말어.
2: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4: 좋아하지.
2: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4: 하지 말어.
2: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디.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대.
3: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2: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3: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2: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5: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1일 체험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동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심리학에서 에펠탑 효과라 불리는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1889년에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파리에 기념 조형물로 에펠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1만 5천여 개의 금속 조각으로 만들어진 이 탑이 고풍스러운 파리의 한복판에 세워졌을 때 사람들이 어색해했습니다. 심지어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탑이 워낙 크고 높아서 파리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싫던 좋던 아침마다 매일 그 에펠탑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이 들게 되었다고 하죠. 자주 보고 정이 들다 보니 에펠탑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파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위로받고 믿음의 공동체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참 슬픈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숫자가 급감한 거죠. 왜인지 알 수는 없겠으나 심지어 3분의 1 정도 줄어든 그런 모양새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위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미국 땅의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 멈추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돌 항아리에 담긴 씻는 물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 그 잔치에 갔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한 항아리에는 약 100리터에서 12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고 물이 다 채워지자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과 연회에 갖다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칭찬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돌 항아리에 담긴 씻는 물, 오늘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물을 변화시킨 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데 물을 다른 것으로 바꾼 사람 모세가 있습니다. 그는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0: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보냄을 받기는 하였으나 모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할 때에 순순히 믿을까? 주님께서 대책을 내놓으셨죠. 그 하나가 나일 강물입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 가서 강물을 떠라. 그리고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바뀔 것이다. 모세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왕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붙자 피로 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을 믿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적을 하나님의 징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피로 변한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증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만약에 물이 피로 변한다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데 그 변화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는 것인가?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표현했지만 발 씻는 물입니다. 손님이 어느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 그 물을 담는 돌 항아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되어져가는 그 과정, 그 이적과 표적, 기적의 첫 단추는 물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강물도 가나 혼인잔치에 항아리를 채운 것도 물이었습니다. 아무런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는 평범한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피로 변하고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무색, 무미, 무취의 물이 어떻게 변했을까? 붉은 피도 붉은 포도주도 물을 통해서 생겨났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곧 이와 같은 물과 같은 존재들, 발을 씻는 물과 같은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한한 은총의 역사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물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색깔도 없고 향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에 돌 항아리에 담긴 발 씻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였던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평범한 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 은혜의 동산 지금까지 순천 왕지감리교회 최범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24-8891번, 061-724-8891번, 순천 왕지감리교회로 전화주시거나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성경의 숲을 거닐다. 성경의 숲을 거닐다. 이 시간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은혜로운 성경 통독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요나 4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쉬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마지막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의 불평과 하나님의 권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4장은 요나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그릇된 선민의식과 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은 다시 서로 다른 요나의 불순종 사건인 1장과 니느웨의 국가적인 회개 사건인 3장을 거치면서 크게 증폭되어 왔습니다. 4장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을 대칭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은 니느웨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4장은 하나님의 구원이 세계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에 대하여 심하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 요나의 생각을 교정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다양한 권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4장에서는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논쟁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절, 3절, 8절. 그런데 요나의 말은 주로 자신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9절, 11절 하나님은 의문문의 형태를 인용하여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요나의 생각과 행동의 부당성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은 하나님이 요나를 깨우치기 위한 수단으로 자연의 사물들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박넝쿨, 7절의 벌레, 8절의 동풍 등을 통해서 요나의 생각의 동기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준비하사 라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물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적인 뜻을 계시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4장은 하나님의 이방 구원의 계획에 대해 끝까지 거부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니느웨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에 항변조로 단언하는 2절의 모습과 자신의 예언대로 니느웨가 망할 것임을 보려는 5절의 집요한 자세, 하나님의 거듭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죽여달라는 6절에서 11절의 완강한 자세 등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의 항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서 전체 내용을 끝내는 부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근본적인

동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긍휼을 베푸신 것에 대해 심하게 분노하는 모습과 조막을 짓고 니느웨의 결말을 주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이 극에 달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분노에 찬 요나의 기도를 소개하는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요나가 자신의 죽음을 여호와께 간청하는 모습과 니느웨의 결국에 대해 집착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달락에서 번석 기자의 독특한 언어 유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는 1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심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 게돌라에서 라는 죄나 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우 싫어했다, 심히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악을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요나의 죄악이 회개하기 전에 니느웨의 죄악과 반불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요나가 전통적인 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한 사실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집약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등에서도 인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가 비록 니느웨의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며 전통적인 신관을 소유한 선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본문에서는 선지자들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울 표현하였던 절망적인 사상이 나타납니다. 3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는 표현 속에서 나타난 절망적인 감정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드렸던 탄원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 이후에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드렸던 기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도적인 사건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과 2절 5절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 사건이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심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분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에게 회개한 것에 대하여 요나는 1절 하나님의 긍휼이 니느웨에 임하여 그들이 회개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음 심보가 참 이상하죠. 이러한 요나의 불평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거부했던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적대 국가인 니느웨에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왜곡된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불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자신의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3장 4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예언이 거짓으로 판명남으로써 요나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위신이 실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심판 선언을 하고 나서 그 성이 정말로 멸망하였는지 초막을 짓고 살펴보았지만 오히려 그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다 불평을 토로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2절과 3절 요나는 자신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분명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으나 40일이 지나도 그 성이 멸망하지 않으므로 거짓 예언자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기원은
자신의 위신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기도였습니다.

0: 바로 이와 같은 요나의 경직된 사고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상실케 만든 궁극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요나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권면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중심 주제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밝힘으로써 본서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단락의 내용은 요나 당시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단락은 하나님의 이방 구원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하나님이 박능쿨, 벌레, 동풍을 통하여 요나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이방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의 뜨거운 동풍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른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대개 시로코라고 불립니다. 이 바람은 기온의 상승과 하강을 조정하는 독특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주로 사람들의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서 온순한 사람들도 싸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로코가 요나에게 불어왔을 때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그를 짜증나게 만들었을 것이며 급기야는 죽기를 소원할 정도로 만들어버렸을 것입니다. 10절과 11절 히브리어 문법에 있어서 강조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10절 혹격의 의미로 쓰인 2인칭 대명사 아타가 나오는 카수스 수용법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언을 받는 대상인 요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문장과는 대조적으로 1인칭 대명사인 아니가 문장 서두에 나옴으로써 니누의 회개에 대한 하나님 사역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첫째, 6절, 10절, 11절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하신 이유는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박능쿨을 준비하셔서 내리쬐는 태양의 열기로부터 요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박능쿨이 기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박능쿨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니누의 멸망을 기다리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징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8절과 9절 하나님의 계속된 권면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잘못된 선민의식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완강한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강도 높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태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구원을 얼마나 싫어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교훈하심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죽기만을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동풍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완고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웃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권면하신 이방인 구원에 대한 계획이 신약시대에도 유효함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성경의 숲을 거닐다 지금까지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님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이클래스 153 르 그랑블루 리조트 협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성경 통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54-0639, 여수 살리는 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토록 소홀히 여기고 저버리면서 어떻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등을 돌리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영생이 단지 죽음 이후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햇빛을 외면한 씨앗이 꽃을 피울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면한 영혼은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과 사랑은 영원을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가장자리에 두지 말고 매일 삶의 중심에 모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걸음이 장차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첫 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캐리 언더우드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지선이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시나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또 많은 취미생활들이 있지만 정작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생활하는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승리하며 저 천국 바라보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길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수원시립합창단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리고 도미누스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조준모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렴 하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시간, 기도의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누릴 것인지 또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찬송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어나가는 빛과 소금 갤러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1: 아침해가 뜨고 저녁 1분 찬송 안경은 얼굴이다. 누진 다초점 전문 안경원 여수 이순신 안경 보청기 중무점 웅천점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을 맞으며 유난한 무더위와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를 지나온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1학기를 지나며 얼마나 자랐는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결과만 바라보느라 자녀의 애쓰는 마음과 자라나는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점수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친구를 헤아리는 따뜻함, 넘어진 뒤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오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너는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그 한마디가 변화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붙드는 믿음과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남동부 온 지역 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 통도.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해오름 교회 문옥희 권사님의 낭독입니다.
1: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운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전남동부 지역 온 지역교회가 연합하여 올려드리는 릴레이 성경통독 로고스 세대를 잇다 마음을 잇다 함께 하셨습니다. 릴레이 성경통독에 참여해주신 모든 교회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0: 5분 칼럼. 5분 칼럼 이 시간에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합니다.
1: 보름달 아래 빈 의자, The empty chair under the full moon. 추석이 다가면 마음이 먼저 고향을 향합니다. 골목의 나무에는 핵과일이 보입니다.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송편을 빚는 손끝에는 오래된 기억이 묻어납니다. 멀리 사는 자녀의 전화 한 통에도 부모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길은 막힙니다. 그래도 마음은 고향을 향해 서두릅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둥근 달이 떠 있습니다. 모자람 없이 찬 보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풍성한 한가위라 부릅니다. 그런데 달빛이 밝을수록 더 또렷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식탁 곁에 빈 의자 하나입니다. 지난해까지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제는 사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멀리 사는 자녀가 이번에는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와 마음의 거리가 멀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은 참 묘합니다. 평소에는 잘 견디던 그리움이 문득 커집니다. 송편 매달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밥그릇 하나가 놓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상둘레가 늘 비좁았습니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좁음마저 정겨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리가 비좁다는 것이 큰 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집은 넓어집니다. 그러나 식탁은 조금씩 헐거워집니다. 아이들은 자기 길을 찾아 떠납니다. 부모님은 한 분씩 먼저 길을 떠납니다. 젊을 때는 좁다고 불평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 자리가 그리워집니다. 그러나 빈 의자는 슬픔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군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흔적입니다.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추석에는 떠난 사람도 생각납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만 기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외로움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서운함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만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넉넉한 사람만 청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에 가짓수를 세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그 식탁에 앉는지를 보셨습니다. 우리 곁에도 빈 의자를 바라볼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멀리 있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고향이라 부를 곳이 사라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과 마음이 멀어

0: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거창한 선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같이 식사하실래요? 송편 좀 드시고 가세요. 차 한잔하고 가시지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추석을 밝힐 수 있습니다. 풍성함은 많이 차려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더 품는 데 있습니다. 하늘의 보름달은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큰 집도 비춥니다. 작은 집도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떠난 사람은 그림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은 더 따뜻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에게는 의자 하나를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달은 때가 되면 둥그러집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저절로 둥그러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줄 때 둥그러집니다. 용서할 때 둥그러집니다. 한 자리를 내어줄 때 둥그러집니다.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탁의 빈 의자도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한 사람을 불러 앉게 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밤이 깊을 것입니다. 송편 접시도 비워질 것입니다. 웃음소리도 찾아들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앉았다간 의자에는 온기가 오래 남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가위의 진짜 보름달은 하늘에만 뜨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에게 자리를 내준 마음에도 달 하나가 뜹니다. 조용히 뜹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환하게 빛납니다.
1: 5분 칼럼 지금까지 순천 무지개 교회 이춘우 목사님이 함께했습니다.

0: 아이고 극동이 아버지 뭔 일 있는겨? 그 얼굴이 그냥 주저앉았네. 그냥 밭 깔고서 밭 깔어.
1: 말도 말어. 아주 그냥 흙어 날 게임만 하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소 되겄어 소.
0: 냅둬 그냥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그러다가 자연을 벗삼아가지고 길에서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뭐.
1: 하지 말어. 남의 자식이라고 그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 어?
0: 에휴 섭한 소리 말어. 니 애가 내고 내가 니 애고 그러다가 뭐 같이 손잡고 길에서 잠도 자고 그러는 거지.
1: 하지 말어.
0: 그나저나 이 극동이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여?
2: 좋아하지.
0: 잘 됐네. 길에서 노래하고 길에서 잠자고 길에서 밥 먹고 그러면 되는 거.
1: 하지 말어.
0: 내가 어디서 들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라고 들어봤어. 거기서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회 출석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아 요즘 이게 반응이 아주 좋디야.
1: 그래요? 아 신청을 어떻게 하는겨?
0: 문자 메시지 열고 보내는 사람의 샵 9750 우물정 9750번 넣고 어린이라고 입력해서 보내면은 신청 링크가 바로 온디야.
1: 아 얼른 한번 해봐야겠네 그거.
0: 그래 그래 얼른 가서 해봐. 에이 들어가 들어가.
3: 전남동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1일 체험 수업 원데이 클래스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 전남동부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됩니다.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0: 문자 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일상에 웃음과 찬양을 가득 채워주세요. 어린이 합창단 원데이 클래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천성산 기독교 수양가는 10월 4일 주일 저녁 7시부터 10월 7일 수요일 오전까지 다시 어게인이란 주제로 가을 특별 성회를 개최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번 집회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는 지역번호 061-651-9793, 651-979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를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진행합니다. 현직 담임 목사 사모님 선착순 100명이며 회비는 무료입니다. 문의는 지역번호 031-977-8383, 977-838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은 제5회 정기 현주회를 앞두고 전속 여성 합창단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에 관심이 많고 품격 있고 수준 높은 찬양을 사모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스노바 합창단은 남녀 단원을 모집합니다. 정통 기독교 교인이며 찬양에 소질이 있고 성실한 단원을 모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804번에 8275, 82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광양 지역은 10월 6일까지 매주 화요일에 가을학기 6주 훈련이 광양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자녀와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이며 신청 문의는 010-4574번에 3081, 308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심전도 사관학교는 9월 30일 수요일에 예심전도 1일 컨퍼런스를 생수교회에서 개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양성하는 전도훈련학교며 자세한 문의는 010-3003번에 9125, 912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순천 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와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무흥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자세한 문의는 010-2245번에 6967, 6967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북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방송사 공개월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 659-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 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 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2: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에서 함께합니다.

0: 짧은 찬송 선상이 여행이 되다 여수 여행의 특별한 시작 여수 오션 크루즈가 함께했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인간은 어디론가 향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는 계속 그분에게 향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어떻게 기도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고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오늘 또 교회 가기 싫은데 온 분 한 두 분쯤 있을 거예요. 그래도 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새벽기도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늘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학교 가야 돼. 그죠? 졸더라도 학교에 가서 졸아야 돼. 우리의 마음은 변덕스러워요. 근데 억지로라도 기도에 힘을 쓰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그분에게로 향하는 이 노력, 적극적인 태도, 억척스러움, 집요한 태도. 여러분, 기도는 그냥 명상, 뭐 어떻게 의례적인 어떤 형식, 이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그분에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직 기도가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끈질긴 기도를 할 수가 없죠. 이 끈질김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일단 기도는 시작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기도를 이론으로만 배우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너무 힘들어서 끙끙 앓을 때 그 신음 소리로부터 기도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은 기도에 잘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피땀을 흘리는 기도를 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나와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졸음을 이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지금 뭐 그냥 사투를 벌리고 기도하고 계세요. 근데 깨워놓으면 또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고 하다가 또 가서 보면 또 자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가자 그러니까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깨가지고 베드로는 칼 들고 막 남 기자르고 막 하다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냄비 신앙이 아니에요. 확 뜨거웠다가 그냥 뭐 식어버리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거, 지속적인 거.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은 뭐냐면 계속 구하는 자는 받는다 이게 아니고 계속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계속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계속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이 계속이 붙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wholeheartedness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100%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100%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대부분 일시적으로만 기도해요. 기도에 대한 결단이 오래 못 가요. 여러분 기도를 종종 하라고 하지 않아요. 종종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끔 하라고 하지 않아요. 자주 하라고 하지 않아요. Always, 항상 쉬지 말고요. 계속.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호흡.

호흡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안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로 끊임없이 일평생 지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을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고, 그죠? 매달 며칠 몇 시까지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 회개하셔야 돼요. 뭐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그건 내가 신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고 도박 비슷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백지 수표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램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욕으로. 기도에 정욕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물뜯어 놓고 기도하는 사람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실 줄로, 빚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다, 불만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되죠? 이 질문의 답을 바로 앞장에서 주셨어요.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일상의 필요로 구하세요. 그죠?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세요. 구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을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것은 모호해져요. 모호해져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은 기도에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에 힘이 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할수록 더 힘이 생기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에 접근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게 먼저 기도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도는 광대한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 다른 것은 다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일상의 필요만 구해서는 안 돼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하세요. 취업을 할 때 뭐 질병을 위해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더 우선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만 끝나지 않죠. 용서를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용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용서의 삶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잖아요.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상대를 용서하려고 할 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계속 내 영혼을, 내 닫혀있는 내 영혼을,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는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었어요. 다른 것을 포기하고 한 방향으로 경주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문을 두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소원, 거룩한 소원. 고귀한 것을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생존을 위한 전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다른 싸움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만 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거죠.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한 번씩 고깃국 먹을 때가 더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거든요. 후퇴하는 겁니다. 후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싶어하는 것. 그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를 추구할 때 하도록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해요.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면 100%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열심, 우리의 열심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 그분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와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보다 백배, 천배, 만배와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아버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오늘 극적 비유를 하나 드셨잖아요. 9절과 1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절 그냥 여러분 형광색 있으면 쫙쫙 다 꺼놓으세요. 그냥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how much more, 얼마나 더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아요. 악한 아버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관점에 따라 우리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제가 2주 전인가 금요철화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한, 어떤 아버지 경험한 거에 따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인색하다 그러면 아들이 막 돈 달라 하는데 쉽지 않죠. 그죠? 너 아버지가 뭐 폭력적이거나 뭐 그러면 또 무능한 아버지, 무정한 아버지 그러면 아무래도 나가는데 끌리기죠. 또 뭐 에이 아버지한테 빌기보다 나가서 뭐 그냥 땅을 파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잖아요. 종교들 신들의 수가 얼마나 많아요. 인도는 뭐 그냥 신이 수백만 신이 있어요. 수백만 종류. 일본도 여러분 얼마나 신이 많아요 여러분. 신의 나라 온갖 잡신을 다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들이 어떤 신들이요? 신들은 주로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데는 뭐, 사람을 바치기도 하고 그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숭배, 인간에게 숭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신도 사실 사람이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다른 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사실 이건 완전히 다른 신개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고 그분은 아끼지 않으시는 분인데 어떤 정도요? 로마서 8장에 하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신 분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버지는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 좋은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에요. 이게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뭔지를 알고 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 아 이것만 주시면 좋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게 따로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때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그걸 좋은 게 뭔지 몰랐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은 실망, 대박 이게 아니고 성령? 뭐 이런. 여러분, 왜 오늘 누가 보면 성령이라고 하셨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와요. 아홉 가지 열매. 열매. 근데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한 몸에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기도의 절정이 뭐냐, 기도의 마지막 우리에게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는 결국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매일 기도를 하고, 여러분 매일 한 번만 기도해도요 1년에 365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365번.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20년? 30년 해볼까요?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하루에 10분만 기도해도요 그게 1년 그리고 10년 20년 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오랜 세월 기도했는데 나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옛날과 전혀 변화 없어. 그럼 도대체 뭘 기도를 했느냐는 거. 기도를 통하여 무슨 일이 내 안에 일어났느냐. 어떤 할머니는 날마다 새벽 기도 오시면서 남의 밭에 깻잎 따가지고 가고, 막, 고추도 따가지고 가고. 뭐 새벽에 기도한 것과 자신의 삶이 전혀 관계가 없어. 새벽에 기도하고 철회하고 가서 막 신경질 나니까 가족들 한판 하고. 막. 도대체 기도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 변해요, 여러분. 이 변화, 인간 변화 어려워요, 여러분. 이 변화의 초점이 어디 있어요? 변화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예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성화예요. Sanctification.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많지 않아요. 마태복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5장 48절 이미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아들다워지는 것. 기도는 뭐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분을 구하고 끊임없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면 큰 바위 얼굴과 똑같아요. 그분을 닮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분을 계속 묵상하니까 아버지의 아들다워지는 것. 오늘 이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딜레마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는 끊임없이 다니고 근데 안 변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7번 용서해 주리까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답변이 뭐예요?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절할 뻔이에요. 여러분, 용서 쉬워요? 용서 안 돼요. 용서 어려워요. 내 육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다? 못해요. 용서하려고 갔다가도 눈 뒤집어져요.

성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입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떤 변화도 아무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이후가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유치한 싸움들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면 난 잘한 게 아니죠. 유치한 싸움들을 안 해야죠. 여러분, 신자다워지는 것. 그 당연한 일인데 당연하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한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배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 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내 배를 채우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아직 신앙의 여정은 갈 길이 먼 거잖아요. 아주 초입에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부에 와 있지 않아요. 매우 분주한 시대예요. 예. 여러분, 바쁘게 살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주함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어요.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죠. 그래서 분주할수록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수록 더 분주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 내 능력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결과는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생각보다 많이 신자들에게도 저평가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기보다 인간의 능력과 성취가 더 강조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기도는 또 하나의 의무를 덧붙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이요. 이 특권을 우리에게 향유하라고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지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아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보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들이 아빠 손을 봐, 아빠 얼굴을 안 보고 뭐 사왔나? 뭘 주실까? 여러분, 그분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자 문을 두드리면 그분은 활짝 열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채워질 것이 있다면 구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내 성품에 문제가 있다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달라고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육체적 필요 이상으로 영적 변화를 위해 간절히 구하세요.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세요. 응답받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응답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숨 쉬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호흡해야 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십시오. 끊임없이 그분을 갈망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염려거리가 있으면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생각을 하면 생각을 기도로 바꾸시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0: 열매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때, 내 한 사람을 위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된 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의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일어날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제 전도 기간에 왔잖아요. 전도하면 그래요. 니나 잘 밀어라.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그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이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너 보니까 믿고 싶다. 너 진짜 보니까 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너 진짜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너가 그렇게 살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너의 얼굴에 있는 그 기쁨처럼 나도 내가 기쁨으로 살 수 있겠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변화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게 성령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 성령은 누구에게요?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의 변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너무 멋진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0-4500번 부산 수영로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기술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드림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몸과 마음을 세우는 기능성 이너웨어를 만드는 아로마 라이프와 함께했습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용환입니다. 괴테는 생애 마지막 즈음에 내 인생 중 즐거웠던 시간은 4주간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4주간 괴테는 일생에 다시 없을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독일의 위대한 문호인 괴테가 자신의 문학적인 성취가 아닌 이 사랑을 즐거웠던 시간으로 기억한다는 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 고백이 자신의 삶을 정리할 즈음에 나온 것이라 더욱 진실한 말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합니다. 일본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하는 후회가 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많이 못해서 후회된다는 말은 한번 되새겨봄직한데요. 큰 재난과 재해를 겪으며 생사를 오갔던 사람들이 한 마지막 말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고맙다 또 사랑한다 그런 말이었다고 하죠. 정말 단순한 말이지만 흘러가지 못해 마음에 고인 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진심이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요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이들과 많은 추억을 쌓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함께 할 수 있을 때 시간을 같이 보내고 또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서

0: 내가 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생명을 값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월 17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은 바이블 나침반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여수 예울교회 김열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 모실게요. 먼저 준비한 선물 또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7.5MHz 여수중계에서 92.9MHz 전남동부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는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그리고 이 시간에 소개됐으면 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담터에서 차 선물 세트를, 도서출판 토기장이에서 드리는 신간 신앙서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교하는 감자탕 맛집 진통 뼈사랑에서 3인 감자탕 식사권, 찬양이 함께하는 카페 여수 소다만 카페에서 커피와 수제청, 당신만의 힐링 공간 벨루스톤 힐링 카페에서 벨루스톤 프리미엄 온열 체험 스톤 테라피 10만원 상품권, K뷰티를 선도하는 뷰렌코리아에서 고급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충만한 저녁 되시길 소망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바이블 나침반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수 예울교회 김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목사님 초대석으로 한번 모셨는데 그때 구약학 박사로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면 정말 귀한 말씀들이 알토란같이 이렇게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2: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 나는 박사 별거 아닙니다.
0: 아이고야.
2: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네. 저보다 어떤 면에서는 현장을 안고 말씀과 씨름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들보다 말씀의 깊이가 훨씬 더 있고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나 어쨌든 다른 분들이 하지 않는 공부를 한 것은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섬기 위해 나온 거지 박사 필 거 아닙니다.
0: 네. 없는 사람들한테는 네, 대단하게 보여요.
2: 그렇게 네. 생각하지 마십시오.
0: 네. 목사님 또 현장을 지금 갖고 계시니까 네, 이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삶의 애환도 아시고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또 성도님들에게 풀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제 저희에게 나눠주실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 그야말로 선정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으셨던 건가요?
2: 일단 시편 23편이라고 하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네.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이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이 시편 말씀.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듯 하면서 또 잘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라고 할까요? 한번 나누어 보고 싶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네. 네, 시편 23편. 이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의 삶이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이해.

0: 하려면 이게 또 언제 쓰여진 시인지 우리가 알면은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한 저작 시기는 특정되기가 좀 어렵죠. 어떻습니까,
1: 네,
0: 목사님?
1: 그렇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에 어떤 시기에 쓰여졌는지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은 이것을 시적인 모호성이라고 부르는데 의도적인 모호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어느 시기로도 볼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상황, 어떤 때라도 이 시편이 적용된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시기를 특정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모호성,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했다. 사실 시편이 어렵다고 하는데 시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은유, 비유, 직유 이런 것들을 쓰는데 그것 또한 이런 시적인 모호성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조금 에둘러 표현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떤 시적인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우리가 해석하는 사람이 좀 해석의 자유를 가지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도 시편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 23편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어느 시기에 쓰여진 시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데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 가장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노년에 쓰여진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모든 경험이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나의 목자신이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에서 양들을 키우면서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는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승승장구하기도 했고, 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었어도 여러 인생의 부침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사망의 염치만 골짜기라고 할 수도 있는, 이것을 물론 사울의 추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는 그 인생의 가장 처량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는 알았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시듯이 이 기름이라는 것은 일종의 향수죠. 주인이 환대의 표시로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했고 결국은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는 내 잔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죠. 고난의 자리에는 고난의 자리대로, 기쁨과 승리의 자리에는 그 자리대로. 그래서 마지막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노년에 인생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쓰여진 시가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보기도 합니다.
0: 그 시기가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윗의 인생 어느 시기로 봐도 괜찮지만 일단 학계 많은 전문가들이 다윗의 노년에 쓰여진 시다, 내용상, 그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자면 그야말로 이제 한편의 시잖아요, 목사님. 이제 성경의 장르로 봐도 구분이 이제 시로 이제 속해 있는데 이 시의 구성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좀볼수 있을까요?
1: 사실 시편 23편을 학자들은 구성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눕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시라는 것은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구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 자체가 구조를 명확하게 나누어 주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걸 명확하게 나누어 주지 않을 때는 이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다. 저는 1차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성경을 읽을 때 학자들의 견해, 학자들이 나누어 놓은 구조 이런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않으셔도 네. 의존하지 않으셔도

0: 것도 이 시편에서 그대로 그냥 느낄 수 있는 구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굳이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를 언급하자면은 학자들은 이 시를 조금 다양하게 나누는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특별히 1절이 여호와로 시작하는데 3절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로 시작하여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그 봉투 구조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나. 그런 1절부터 3절까지는 목자이신 주님을 노래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4절. 4절은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서 그 골짜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인도자, 나의 보호자, 또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는 용사이신 주님. 이렇게 네.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조금 다른 하나의 그 1절부터 3절까지가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라면 4절은 용사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5절과 6절은 나의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하시고 결국은 나의 영원한 안식이 되어주실 그분.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 4절은 용사이신 하나님, 5절과 6절은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조금 이걸 다르게 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학자들이 말하는 견해는 아닌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는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걸 다르게 구조를 보는데
1: 네.
0: 1절을 선언적인 어떤 선포라고 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의 명제적으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고 선포합니다. 나에게 네.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그 선언을 해놓고 그 이유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2절부터 5절까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인생의 어떤 좋은 때이든지 힘든 때이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이든지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던 때이든지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2절부터 5절까지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1절이 선언했다면 2절에서 5절까지는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6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되어주셨지 않느냐.
1: 네.
0: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듯이.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는 마지막 고백.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또 이렇게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1절이 선언을 한다면 2절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인생의 봄, 또는 소년기, 뭐 청년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데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죠. 중년의 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그런데 그런 위기들을 넘어서서 마지막 노년, 인생의 겨울, 그리고 가을. 가을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고 겨울에 들어가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봄, 4절을 여름, 5절을 가을, 6절을 겨울, 인생의 사계. 이렇게도 저는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1: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시의 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짜 자유는 주어지는구나.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런 생각이 들고.
0: 학자들 간에도 일치가 안 됩니다.
1: 네. 자, 오늘은 우리 목사님의 그 해석을 따르면 좋겠다. 저는 목사님께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바이블 아침방 오늘 김열 목사님과 함께 시편 23편을 좀 그야말로 네, 짧은 6절의 말씀을 뜯어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하셨습니다. 자, 바이블 아침반 오늘 여수 예울교회 김열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 23편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찬양 듣기 전에 서론에 대한 말씀을 좀 너무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네, 바로 본문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이 이제 선언적인 말씀이다. 목사님 그렇게 보셨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1: 예, 1절이 제가 선언적인 말씀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 23편 2절부터 5절 또 6절까지 포함해서 모두 1절의 해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 1종의 가장 중요한 열쇠 구절, 1절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나머지 것들은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의 목자시다.
0: 다윗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1: 뭐 다윗의 자신의 체험일 수도 있고요. 목동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 목자 왕입니다.
0: 아,
1: 여기서
0: 그래요?
1: 이제 방점이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왕 하면은 굉장히
0: 권위적이고.
1: 권위적이고, 그렇죠.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감히 백성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위에 있는, 거의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 그런데 목자는 그렇지 않죠. 목자는 사실 양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섬겨주는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양 똥을 치워주는 건 물론이고,

0: 더러운 양을 씻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길을 잃으면 찾고 안아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왕이 그런 왕이란 거죠.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1: 네.
0: 양떼들을 진심으로 돌보는, 전심으로 양떼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목자.
1: 네.
0: 다윗은 아마 그런 이상적인 왕, 그런 왕이기를 자신도 원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그런 왕이기에 다윗은 왕이기 전에 나는 목자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도 연약한 양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1: 네.
0: 내가 왕, 목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양이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아닐까
1: 네.
0: 생각을
1: 그러니까
0: 합니다.
1: 목자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돌보는 역할을 맡은 존재네요.
0: 그렇죠.
1: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을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양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나라에는 양을 별로 키우지 않죠, 그죠?
1: 그렇죠.
0: 수도권에 가면
1: 네.
0: 대관령 양떼 목장 같은 곳에 가면 양을 구경은 할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양을 굉장히 많이 키우는 유목민족입니다. 원래는 유목민족이었고, 이제 나중에 농경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양이 너무 흔하고, 그들에게는 이 양의 이미지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에게는 조금 사실 이 면이 불만스러운 면일 수도 있는데요. 근동의 문화,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그쪽 문화를 좀잘 알면은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화들이 있긴 있지만 좀더 정확히 말하면 고대 근동의 문화, 성경 시대의 문화로 돌아갈 수 있다면 좀더잘 이해를 할수 있게 됩니다. 20편, 23편도 전형적으로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를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양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양을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을 좀알 필요가 있는데,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0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남아공에 가니까 감사하게도 양이 많더라고요. 그곳엔 양을 많이 키우기도 하고 양고기도 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양에 대해서 제가 좀 알게 되었고, 또 양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목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필리 켈러라고 하는 자신도 선교사고 선교사의 아들인데 목축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동식물학으로 공부도 했고, 필리 켈러가서 양과 목자라고 생명의 말씀서에서 번역돼 나온 책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책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양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어떤 부분을 좀 가장 이해를 해야 될까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어떻습니까? 부장님 생각이 양이 어떤 색깔일 것 같습니까?
1: 보통 양털 이렇게 생각하면은 흰색 우리가 많이 떠올릴 것 같은데요.
0: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보니까 흰 양이 거의 없더라고요.
1: 아, 흰 양이 거의 없어요?
0: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타서 그런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양 털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안에는 흰색입니다. 그런데 바깥 털은 거무튀튀한 이런 회색빛입니다. 왜냐하면
1: 때 타서 그런가요?
0: 너무 때가 잘 탔어요. 하얗다 보니까 흙에도 더러워지고 양똥에도 더러워지고 너무 쉽게 오염이 됩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양은 쉽게 오염이 되는 동물이구나. 너무 더러워지기 쉬운 동물이구나. 그다음에 양이 굉장히 유순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당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이 유순한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속성들이 있습니다. 양은
1: 고집이 또 그렇게
0: 고집이
1: 세다면서요?
0: 굉장히 셉니다. 양이 좀 유순함과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자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양이 욕심이 많습니다. 이 보통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잘안 먹습니다. 배가 부르면 그냥 며칠씩 먹지 않는 게 동물인데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 건 인간밖에 없죠. 그런데 양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1: 아, 그래요?
0: 배가 불러도 계속 맛있는 풀이 있으면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또 맛있는 풀을 따라가다가 길을 잘 잃어버리는 것이 양입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귀소 본능이 있어서 자기 집을 찾아가는데 양은 집을 못 찾습니다. 눈도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분간을 못합니다.

0: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그쵸. 찾아 헤매시는 네. 주님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 양이 그만큼 길을 잘 잃고 욕심이 많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네.
1: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양의 특성을 들으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이 엄청 많겠는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양이 온순하고 유순한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자기 화를 못 다스리는 그런 동물이기도 하답니다. 네. 화가 나면 자기들끼리 받고 싸우기도 하고 목자를 받아버리기도 하고.
1: 와, 대단한
0: 자기 스트레스를 그냥 폭발을 하는 것이죠. 네. 그 정도로 양이 문제가 많은 동물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이 양의 모든 문제는 딱 한 분만 계시면 해결이 됩니다. 목자.
1: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이렇게 선언한 거는 진짜 큰 의미가 있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렇죠? 그릇 네.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네.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양을 너무나 닮았습니다.
1: 이 다윗이 목자를 어떤 이미지로 또 갖고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게 다윗이 실제로 이제 목동이었잖아요.
0: 맞습니다. 네.
1: 근데 이제 다윗이 목동 그 일을 할 때 자기의 그 목숨을 걸고 그 맹수가 빼앗아간 양을 또 꺼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또 그 싸웠던 그 일화도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목자의 이미지, 그 목자의 이미지는 자기 생명을 불사하고 양을 위해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목자의 이미지를 다윗 스스로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목자가 네. 양이 더러워지면 깨끗하게 씻어주고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막아주고 네. 이리 때나 짐승들의 공격 앞에서 양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하나도 없는 동물이거든요. 네. 보통 동물들은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하나씩은 다 있지 않습니까? 고슴도치는 날카로운 털이 있고 스킁크는 냄새나는 방귀라도 그렇죠. 있는데 네. 양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굉장히 고집이 세면서 또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목자. 그러니까 길을 잃으면 찾아오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입니다. 네. 목자가 없는 양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만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은 목자 입장에서도 양을 보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양의 입장에서 놓기도 합니다. 자신도 사실 양과 다를 바 없는 존재거든요. 결국은 자기도 쉽게 세상에 더러워져서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네. 바세바 사건 같은. 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자기의 욕심,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인물이고 자기도 방황했고 네. 자기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위험 속에 노출되기도 했고 자신을 양으로 이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왕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저도 양입니다. 네.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저도 양 같은 존재였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는 대책이 없는 존재입니다. 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짧은 구절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네요. 그런데 네. 다윗이 그 자신의 그 절대적인 연약함을 또 고백하는 네, 그 고백적인 의미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찬양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말씀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0: 대중국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들으셨습니다. 자, 목사님. 아, 저희가 1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1절 말씀의 이제 후반부 말씀을 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이야기하는 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요. 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족함하고 좀 다른 겁니까? 우리 삶에는 결핍이 많잖아요.
1: 네. 예. 사실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솔직히 그렇게 묻습니다. 시편 23편 다들 좋아하시죠?
0: 네.
1: 그러면 다들 아멘 그럽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거나 외워보실까요? 그럼 읽으면 아멘 합니다. 그럼 저는 꼭 질문합니다. 진짜 아멘 하시겠습니까?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다른 부족함 없으세요? 진짜 마음에 손을 얹고 나는 여호와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을까요?
0: 네.
1: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는 것이 쉬울까요? 정말 시편 23편은 우리가 좋아하는 만큼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시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래서 1절을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저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내가 진짜 고백할 수 있는가? 아주 진지하게 물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결핍에 시달립니까? 물어보면 솔직히 물어보면 뭐가 부족하세요? 제일 먼저 뭐니 해도 뭐니가 부족합니다. 돈은 좀 더 있으면 좋겠고 연세가 들면 건강도 아쉽고 건강도 좀 더 있으면 좋겠고 자식을 봐도 아쉽고
0: 네.
1: 세상을 봐도 아쉬움 투성이입니다. 사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입으로는 노래할지 몰라도 삶으로는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으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건강? 그것이 진정한 우리 영혼의 만족까지도 줄 수 있습니까? 자식? 세상의 환경들? 지위? 권력? 그 어느 것도 인간의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허상과 같은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0: 네.
1: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게

0: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절대화시켜놓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화시키는가. 정말 내가 양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고백을 진정으로 하게 될 때 20편, 23편 1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또 23편 1절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1: 네. 스스로를 양이라고 절대적인 무력함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 어린아이들의 특성 어린아이들이 뭐 아주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뭐 돈, 무슨 권력, 뭐 명예 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은 그저 엄마, 엄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커갈수록 우리가 세상에 오염될수록 다른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죠. 사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떤 단순한 믿음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1: 목사님의 그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야, 이 시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노년의 시기에 기록된 것이 더 맞겠다 그런 생각은 드네요.
0: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쯤 되니까 이런 고백을 하지 왕이지 온갖 것들 다 누렸지. 그런데 사실은 다윗도 한 인간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마치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했던 고백처럼 다윗도 그런 죄를 범하고 아들의 반역 얼마나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에 그것들 다 겪어보니까 왕이란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차라리 내가 목동일 때가 더 행복했다.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때가 좋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1: 네. 목사님 저희가 시편 23편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데 와 시편 23편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1절 말씀 지금 살펴보는데 거의 시간이 갔어요.
0: 예. 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가 일종의 그 해설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요. 네. 2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쉼, 안식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돈이, 세상의 편리함이 우리 영혼의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양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눕는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 주일이 되면 산호들로 놀러 가서 이런 노래를 옛날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라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제가 외국에 가니까 이걸 콩글리시로 부르더라고요. 플레이 플레이 영 플레이 올드 올드 노 플레이. 네. 그런다고 안식이 주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NIV 성경 같은 데는 소생시킨다를 리프레시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다시 생기가 돌게 해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야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인생은 늘 결정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데 우리 많은 경우에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신이 택하고 싶은 길을 택합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맛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 길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목자십니다. 그래서 저 고요히 무릎 꿇고 주님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서둘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 길을 가장 잘 아시고 아니 온전히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한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0: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납니다. 건강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누군가의 배신에 상처에 시달리기도 하고 인생의 절망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해 주실 분은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분이 3인칭으로 나타나는데 4절부터는 그분이 2인칭으로 나타납니다. 네. 시편의 많은 주께서는 당신께서 그분이 나의 당신으로 다가오십니다. 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임마디라고 하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한 2m 정도 되는 긴 지팡이입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끌어올립니다. 막대기는 한 70cm 되는 곤봉 같은 것인데요. 이리떼의 기습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호는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보호는 없죠.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누구에게나 원수 같은 존재가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인생이 잔치가 되게 해주신 주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저는 원수를 용서하는 잔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향수 같은 것인데요. 환대의 표시입니다. 또 우리는 신약을 사는 성도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만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주님 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인내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이 선하심은 톱,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좋으심과 인애의 사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를 둘러서 내 평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고 참된 위로이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는 인생.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노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1: 아멘.
0: 그러니 시편 23편의 고백은 정말 우리가 한 평생 드려야 할 고백이고 네. 이 시편을 곰곰이 읽고 있으면 정말 여호와 한 분 나의 목자 되어 주시면 저는 정말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1: 아멘.
0: 고백할 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그래요. 자, 시편 23편 말씀을 40여 분의 그 시간에 다 담으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목사님 모시고 정말 시편 23편 뭐 한 두세 시간 강의를 들어도 다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들이 누리는 복. 2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런 복이 아닐까 싶은데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계십니까? 참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여러분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리고 우리는 신약을 사는 성도로서 사실 네. 구약의 다윗보다 이 시편을 더 풍성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0: 바로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의 그 영상을 우리는 머릿속에 또렷이 그리고 있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우리는 더 풍성하게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는 신약의 성도됨을 감사하시고 더 풍성하게 시편 23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시기를 소원합니다.
1: 아멘. 네. 여수 예울교회 김열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1: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찬양 나무엔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 전해드릴 텐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시고 그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김용환이었습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여수시의회 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1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의 빛 앞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 보면 3대 붕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미스바 대성해가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쌓여서 두려움에 떨 때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죠. 왕도 사람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뒤늦게 돌아와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에벤에셀 진정한 도움의 반석이 하나님심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죠. 그들은 기도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새로운 세대를 만들게 되고 그 미스바 세대가 나중에 다윗 왕의 시대에 가장 토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에 수문 앞 광장 워터게이트 수문 세대 이 세대가 이제 신약 시대를 만들어내는 기초를 만드는데요. 이들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말씀 사경회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임합니다. 이 순서는 동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순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순서가 바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너무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는 너무 차원이 다르다. 아니, 이렇게 짧은 시간 가운데 많은 교회와 정말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과 그 나라의 정말 많은 리더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요. 해답이 나왔습니다. 도표를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다른 나라와 딱 한 가지가 다른 거예요. 모든 나라는 복음이 증거될 때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가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번역했어요. 순서예요. 그런데 딱 대한민국 조선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오고, 말씀이 먼저 번역되어지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교회를 먼저 세우고, 선교사가 들어와요. 유일한 나라.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굳건해진 것은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뭐가 들어왔다고요? 말씀이 들어왔다고요. 사람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병원이 먼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학교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말씀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1872년 중국 산둥반도에서 선교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과 그의 매제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중에 한국에 미국 셔먼을 타고 전도하러 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당합니다. 불화살을 쏘는데 그 불화살이 배에 맞고 배가 불타니까 배에 있는 상선에 있는 많은 선원들이 다 밖으로 대동강으로 뛰어들었는데 대동강에서 기다리던 우리나라 수군들이 다 목을 베어버렸어요. 다 거기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존 로스 선교사님은 하나님 제가 조선 땅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알아보는데 그때 대원군이 세국정책으로 나라에 들어올 모든 길을 막아버렸어요. 들어갈 수가 외국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소문해 보니까 만주에 가면 개성상인들, 의주상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주로 이민을, 이사를 떠나게 됩니다. 이사를 떠나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의주에서 온 인삼장수예요. 망했어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 낙도 없이 살아가요. 이국 땅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언어적으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이응찬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지혜롭다는데 나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에게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 주겠소. 사업에 쫄딱 망한 이응찬은 그래 서양 사람에게 뭔가 배우면 내 사업이 일어설 수 있을까요?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선교사님을 조선말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선교사님이 3년 만에 한국어를 완벽하게 뗍니다. 지금도 한국에 있는 미국에 있는 모든 선교 본부는 선교사를 어느 나라로 파송하고 선교사에게 3년의 시간을 줍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3년의 시간을 줍니다. 저는 이게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왔더라고요. 저도 브라질에 가보니까 3년 안에 포르투갈어를 마스터하지 못하면 10년이 지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안에 마스터하면 포르투갈어를 하는 거예요. 언어를 해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언어를 해야 말씀을 번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은 3년 후에 한글을 떼내 우리나라 첫 한글 회화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누가 복음을 번역해서 중국에서 번역해서 3천 권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해가 1882년이에요. 1882년 3월에 2천 권을 찍었는데 한국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요?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1882년 5월 22일에 한미통상조약이 해결돼요.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1887년에 신약성경이 완간되는데요. 번역된 신약성경인데요. 자, 그리고 1907년, 20년 후에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저는 예전에는 이 역사를 제대로 모를 때는 야 갑자기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번역되고 20년 동안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진 후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907년 부흥의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이 3층 건물인데요. 3층 건물에 사람이 꽉 찼어요. 그 당시 카메라 화각은 2층, 3층을 비출 수가 없어서 1층만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밖에서 한 장을 더 찍었는데 한번 보시죠.
이 사진에 나온 사람만 약 3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 가장 많은 계층이 어린 아이와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 기독교는 말씀이 기반된 교회였고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 집회가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목포에서 기차 타고 거기까지 가서 그 부흥회를 참석했다는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는 변화가 없지요. 미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녔고 신대원도 다녔고 여러 공부를 했지만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말씀이 이해됐냐? 작년에 오셨던 차준희 교수님, 올해 오시는 유호준 교수님, 제가 선교 모셨던 장석교 이용남 목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운동 배워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탁구를 좋아하는데 레슨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레슨을 받고 탁구를 치는 사람과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실력이 달라요. 아마추어에서도 실력이 달라요. 배우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공이 쌓여요.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쌓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목사도요, 저도요. 말씀을 고수에게 배우기 전에는 아무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를 몰랐어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그걸 대신하지 않아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꼭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면서 결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내가 이 옷을 입어야지, 이 약을 먹어야지, 이 운동을 해야지.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거룩한 선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에스라서 7장 9절 10절 한번 보시죠. 우리 지금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책이 나눠져 있지만 원래 구약 성경 원본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냥 뭐 상하라고 생각하시면 돼. 상하다. 대신 이름만 그 주인공들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자, 9절을 한번 다시 넘겨주세요.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납니다. 에스라는 포로 2세대예요. 포로 1세대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포로 2세대. 다니엘 자녀 세대가 에스라예요. 유대인들은 독특합니다. 1세대만 지나면 사회의 기반을 그냥 닦아버려요. 처음은 고생하지만 2세대는 승승장구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내공은 대단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2세대면 에스라는 이미 바벨론에서 자리가 다 닦인 사람이에요. 성공했어요. 그 집안은 평안히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졌어요. 그런데 그는 바벨론에서 어디로 떠납니까?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왜요? 멀리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수룹바벨이 돌아갔어요. 가서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만 같지는 않지만 교회를 수룹바벨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도 재건했어요. 하드웨어가 다 완성됐어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뭐 없는 찐빵? 예,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아, 다 갖춰졌는데 말씀이 없구나. 말씀이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떠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7장 6절 중요 부분만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왕도 도와주는 사람이래요. 에스라가 말하면 왕도 다 오케이예요. 그 뒤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름만 있는 교회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배운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나누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시죠.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곱째 달입니다. 7월이 아니에요. 유대력 일곱째 달은 1월입니다. 그러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 1월 초하루에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있는데 백성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뜻은 자원했다는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자원해서 수문 앞 워터게이트, 물이 통하는 길. 여러분, 그 당시에 성의 생명줄이 어디예요? 물이죠. 물길이 끊어지면 성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물길, 말씀의 물길이 막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문 앞 광장에서 드디어 에스라라는 이름이 느헤미야에 나와요. 7장까지는 다 느헤미야였어요. 하지만 8장에서 에스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어요. 근데 드디어 이름이 나와요. 그럼 13년간 에스라는 뭐 했을까요? 조용히 말씀을 가르쳤죠. 조용히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스며들었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든 건축이 완성되자 하나님 앞에 일제히 자원해서 모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화려하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주차장이 넓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양에 있는 많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스페인이 지은 교회들 가보면요, 내부는 금입니다. 금박이에요. 모든 게 금이에요. 그 조각 하나가 예술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평당 500만 원의 어떤 건물을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그 정도로 지으려면 평당 10억 이상을 드려야 할 겁니다. 그 정도로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건물들이 도서관으로 바뀌고 그냥 술집으로 바뀌고 일반 사람들이 구매해서 그걸 카페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말씀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구름대같이 모였어요. 7, 80년대 산업화가 되면서 말씀을 버리고 축복, 기복주의로 우리나라는 변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복받는데요. 예전에는 교회 가면 말씀을 듣는다 그랬는데 7, 80년대 교회 가면은 복받는데요.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교회 가면 위로받는데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영아 유치부 가운데 말씀이 충만하다는 거죠. 저학년부, 고학년부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말씀을 사모하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니라. 일곱째 달 1월 초하루 1월 1일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 앞에서 읽습니다. 자, 누가 있습니까? 남자, 여자, 성인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연령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좀 더 쉽게 해석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자, 말귀를 언제부터 몇 살 때 알아듣기 시작할까요? 젖을 뗄 무렵에 한 3살 정도면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요즘 애들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반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손주들 보세요. 말귀를 다 알아들어요. 제가 어디

KTX를 타거나 식당에 가거나 어디를 가면 아이들을 데리고 밥 먹는 부모를 만나는데 대부분 아이들 앞에 뭐가 있을까요? 휴대폰이나 아이패드가 있어요. 부모들 밥 먹을 때 방해하지 말라고 그걸 틀어주는 거예요. 대부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이런 걸 틀어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떤 사람도 성경 동화를 틀어주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애들을 위한 성경 동화가 얼마나 많은데요. 애들을 위한 성경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느 누구도 그걸 찾아 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메이커 옷은 입히고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은 찾아 먹이면서 아이들이 보는 것은 그냥 이거 봐. 이 노래 들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알아들 만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들어갈 때 그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을까? 할아버지를 만나면 애들이 좋아하죠. 왜요? 해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 있는 할아버지는 좀 달라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해요. 하지만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할아버지가 돼야 되고요. 그 아이들에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어주는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3절 한번 보시죠. 자,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저는 이 단어에 은혜 받았어요. 이 새벽부터라는 것은 빛의 시작부터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빛의 시작부터. 여러분, 모든 생명은 빛에서 나와요. 모든 생명은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임하면 죽음이에요. 어둠이 임하면 식물은 성장하지 않아요. 어둠이 임하면 모든 생명은 사멸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성경에서 언제부터? 빛이 시작될 때부터. 그 빛이 가장 강렬할 때까지라는 뜻이에요. 빛의 시작부터 빛의 정점까지라는 뜻이에요. 6시간 동안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침에 어떤 빛을 보고 일어날까요? 해는 암막 커튼에 가려져 있고요. 스마트폰 빛을 따라 우리는 일어납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은 처음 보는 빛이 스마트폰 빛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알람을 맞잖아요. 두 개 맞잖아요. 왜냐하면 혹시 실수할까 봐 두 개, 세 개 맞잖아요. 우리 아내에게도 맞잖아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일어나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그 다음에 음악 듣고 그러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알람을 맞춰놓고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올려놔요. 알람을 끄면 바로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떠요. 그러면 바로 플레이예요. 그럼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임하는 때는 한시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영원히 잔디를 덮고 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계실 거예요. 지금 빛이 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빛이 없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어야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이유는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진짜 인간은 어떤 피조물보다 인간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정말 소중히 생각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올 가을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시대의 하나님의 한탄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장 6절.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에게 빛이 임한 이때,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자로 서 있는 이때에 바라기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8절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한. 자, 우리나라가 너무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 성경 문화권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제가 어릴 때 마을에 서당이 있었는데요. 서당에 가면 천자문을 어떻게 뗍니까? 훈장이 읽어줍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통독합니까? 학생들이 통독합니다. 훈장이 이렇게 하면 그 말을 학생들이 계속 읊조리죠. 하늘천 따지 거물연 누루왕. 이걸 계속 반복하면 천자를 떼게 됩니다. 천자를 떼게 되면 그때부터 해석을 해줍니다. 이건 이런 뜻이다. 이건 이런 뜻이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겠니? 이렇게 살아야겠지 않니? 라고 가르쳐줍니다.

0: 이게 우리나라의 전통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교육 방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입식 암기식으로 바뀌었어요. 선생님만 죽어라고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듣게 됩니다. 교회도 비슷해졌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면 학생들은 그 가르친 말씀을 계속 어떻게 통독하며 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일부에 나오는 어르신이 한분 계시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귀가 안 들립니다.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안 들려도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들리고 누가 수어로 통역도 안 해주는데 제 입만 보고 앉아 있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작년에 저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한 부탁인데 설교문을 좀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매주마다 설교문을 완성하면 그분에게 가장 먼저 보내드립니다. 그럼 그분은 집에서 그걸 계속 읽습니다. 일부 예배가 7시 반인데 그분 교회 6시에 오셔서 그걸 또 읽습니다. 그리고 설교 들어요. 직분이 구원의 티켓이 아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어른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른 앞에 가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어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든 어른부터 우리 청소년까지 이 성경 공부에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꿈을 꾸어 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겨 놓으셨죠. 이 성경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는 공장을 짓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디스플레이는 삼성과 LG에 맡기고, 기판은 중국에서 찍고, 그리고 메모리는 대만에서 수입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오직 생각하고 묵상하고 통찰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는 다 사버려요.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하드웨어를 세우려고, 육신을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해 보게 하려고, 아름답게 해보려고, 아름답게 해보려고 좋은 거 먹고, 약 챙겨 먹고 하면서 영혼을 소홀히 합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저 사람의 심장은 말씀이구나. 정말 말씀대로 사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구나. 우리 교회, 우리가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깨달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나누어지고, 그 말씀은 축제가 되고, 그 말씀은 생명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남은 평생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영중앙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793-5888번, 061-793-5888 광영중앙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북녘 복음화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3: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행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그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의 노래

나인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여호와께서 따르지 말라 하신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노케 만들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원인을 기록하였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송아지 형상과 일월 성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랐다고 기록되었는데요. 이는 우상을 포함한 이방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까지 행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를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세워지지만 무너지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세상의 문화와 타협이 시작될 그때가 균열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평안의 노래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울 때 왕이 금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도 안 되며 은금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그 율법을 따라 통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인간적인 힘이나 체제를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조공을 바쳐 임시 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애굽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죠. 문제보다 큰 하나님을 바라보고 버려야 할 것과 의지할 것을 구별해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시아 왕은 유다 왕국의 개혁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그는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 책을 보고 옷을 찢고 여호와의 진노가 크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시아는 대대로 내려온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하고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그 우상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세운 단들을 가루로 만들고 기드론 시내에 버렸습니다. 또 발견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야긴과 보아스 옆에서 언약을 갱신하고자 했는데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가 튼튼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왕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진노를 요시아 왕이 죽은 후로 밀어두셨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는 일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에 동화된 우리의 삶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의 노래 나윤정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나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귀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듣건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국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드라마 바이블 듣는 성경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드라마 바이블 미가 제7장
1: 재앙이로다 나여 너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성질을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0: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산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1: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0: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0: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1: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크러졌고 술을 마신 것까지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2: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주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1: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2: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1: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0: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제2장. 파괴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1: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략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병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0: 하셨느니라. 제3장.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1: 네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네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0: 내가 어찌 노아문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수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0: 무화과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1: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3: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1: 여호와께서 이르되,
2: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0: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2: 하시니라. 제3장. 세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0: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

0: 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팔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1: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0: 지금까지 드라마 바이브를 함께 하셨습니다.
1: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잊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 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팀룩 워십의 선하신 나의 주, My Lord, You Are Good 함께 하셨습니다.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오늘 신명기 4장 31절 말씀으로 시작했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잊지도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vening Praise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많이 준비했는데요. 두 곡의 찬양 먼저 함께 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준하와 나의 찬양이고요.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준하와 나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거나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사연 채택된 분들 중에 추첨해서 풍성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6643님, 아름다우신 예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의 고백에 참 따뜻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되는 사연이네요. 9507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늦은 밤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셨고요. 애쓰신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 인사해 주신 8930님,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3369번님도요. 피디님 안녕하세요. 주일에 찬양 올려드릴 드럼 연습하고 가는 중에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피디님의 음성과 찬양이 평안하게 감싸주네요.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통해 들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그 소망과 희망을 가득 넘쳐 흐르게 하는 주님의 만지심으로 다가가기를 기도할게요. 0347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인데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김도현님의 찬양으로 들려드릴게요.

스테판 맥휘터의 Belong to You 들으셨습니다. Evening Praise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 베델 뮤직의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슬픈 날, 실망스러운 날, 그리고 절망스러운 날에도 하루하루를 계획하신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나날은 하나님의 설계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할게요. 쉼과 평안함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노인팅의 다 찬양하라 찬송이어서 류수영의 놀라운 계획 그리고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이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하루하루를 설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또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샵 9330으로 문자 주시고요. 5329번님께서 지선님 한동안 방송을 못 들었어요. 오산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제야 다시 들어왔습니다 하시면서 공원에서 걸으며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올 곳이 있으시다니까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있으니까.

또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나 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3759번님께서도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7283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샬롬,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예수 닮기 원해 이 찬양 신청해요 하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극동방송 듣고 있다니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요. 이 시간 예수 닮기 원하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구름이 뒤덮은 날에도 햇빛이 비추는 날에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듣고 오셨어요.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이 찬양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또 힘든 일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로 함께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신청해주신 찬양들 이어서 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수진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찬양까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 되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로큰롤의 황제로 불렸던 미국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가장 성공한 솔로 아티스트로 많은 분들이 좋아했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교회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고 데뷔하고 복음성가 앨범을 낼 정도로 신앙심도 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가수로 성공하면서 부와 명예를 얻고 그의 삶을 그릇된 길로 이끌어갔고 숨기기 전 8개월 동안 많은 알약을 먹을 정도로 약물에 중독된 상태였다고요. 결국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42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그의 손때 묻은 성경책에는 이런 말씀의 밑줄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이지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더라면 그의 삶의 궤도는 분명 달라졌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101편 함께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1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배는 노래하는 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드려졌기를 바라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는 돈 모엔의 I Offer My Life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전해드렸던 첫 곡의 제목이 내 삶을 드립니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고 하면 보통 시간이나 물질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드림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는 거는 뭐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거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는 것, 내 계획보다 그분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삶을 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평범한 목요일 하루도 그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산 순간도 있고, 뭐 후회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 하루를 그분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진보라의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브루클린 태버너클 콰이어와 바비 메이슨이 함께한 I Thank You Jesus, 리 랜드와 스테픈 맥워터가 함께한 God of My Restoration, 그리고 베델 뮤직과 브루클린 거트우드가 함께한 Holy Song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을 드린다라고 하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드린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내 뜻대로만 살 때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계획이 어긋나면 무너지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삶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읽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 내 삶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삶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한웅재의 의의 나무, 강명식의 그가 하시니, 송정미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만한 경영으로 파산 직전의 위기에 몰린 회사가 있었습니다. 경영 전문가 루이스 거스너가 이 회사를 살리려고 부임했을 때 수많은 전문 투자자들은 무슨 수를 써도 회사가 살아날 확률은 20%도 안 된다고 얘기할 만큼 상황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거스너는 먼저 회사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들의 불만을 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판매한 컴퓨터에 공통적인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업에선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스너는 문제가 있는 모든 컴퓨터를 전량 회수해서 수리한 뒤에 적절한 보상까지 해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엄청난 돈이 드는 정책이었기에 경영진은 반대했지만 거스너는 무작정 밀어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미국 전역에 큰 이슈가 되었고요. 그동안 불신의 아이콘이었던 이 회사의 이미지를 단번에 신뢰의 아이콘으로 바꿔놨습니다. 거스너는 부임한 지 5년 만에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800억 달러의 흑자를 내는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1993년에 파산 위기에 몰렸다가 다시 세계적인 기업이 된 IBM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벨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온전한 복음뿐임을 다시 한번 대석해 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소통으로 진리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께서 하시는 대로 크룩스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요즘 신뢰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 뭐 지름길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결국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인 것 같아요. 그냥 정통으로, 정면 돌파라고 하죠. 그 방법이 가장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신뢰를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진리의 복음을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소통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린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주세요.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오늘은 제프 넬슨의 아름다운 찬송가 연주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회복되고요. 또 남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이 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보고

도움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복된 주말과 주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길을 걸어가려면 자신이 어디로 걸어가는지 알아야 한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레이싱 경기처럼 남보다 조금 빠르다고 해서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빠른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계보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일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길이 되어주심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내 평생에 가는 길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리스탈 루이스의 Lord, I Believe in You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응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Voice of Praise의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주님여 이 손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연희엘의 주사랑의 우사요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김윤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나무엔의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려드릴게요.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띄워드리고요. 그래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듯 합니다. 202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약 100일 정도 남았을까요? 그쵸? 연말을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고 지나면은 하반기에 이제 마무리. 그러다 보니 계절도 가을이 된 것 같고 시간은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만 갑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혹은 바다 위에 망망대해 그냥 떠 있는 건 아닌지 막막하시기만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 내 갈 길을 이미 아시고 먼저 가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지요? 그렇게 주님만을 따라가자고요. 나의 갈 길 예수가 인도하시니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망망대해가 아니라 내가 가는 그 길, 확신의 반석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하시니 찬송 함께 고백했는데요. 그의 사랑 어찌큰지 나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감사함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주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주님 알지 못하시는 이 방송을 우연히 들게 되셨든 또는 북녘땅에서 외부의 소식이 듣고 싶어서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꼭 만나보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이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극동방송은 AM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이 남쪽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밤시간에는 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이 특히 대한민국의 남한방송을 많이 들으십니다. 대북방송들이 많이 중단이 됐고 그마저도 단파로 음질을 좋지 않고 더 멀리에서 내보내지만 이렇게 중파 AM을 통해서 방송하는 특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저희 극동방송이 유일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 복음을 또 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외부의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대와 꿈을 꾸시고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음 통일을 이뤄가신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은혜의 사연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금요일은 전국의 이 남한 쪽에 있는 탈북민 중심 사역 교회들을 한 군데씩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도 정영신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금요일의 날씨도 전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두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기도 질문 나누도록 할 텐데요. 귀한 이야기 전해주실 분입니다. 전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셨던 서울 강서구 뉴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평안하셨죠?
1: 네, 잘 있습니다.
0: 자, 오늘 살펴볼 탈북민교회 여러분 이야기 잘 들으시고 기도 제목 나눠드릴 때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살펴본 교회는 예수 마음 전원교회지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은 강화도로 갈 텐데요.
0: 네.
1: 강화도에 2012년에 개척된 예수 마음 전원교회입니다. 본래 김포에 개척이 되었다가 이제 강화도로 이사를 갔는데요.
0: 예.
1: 최근에 고양시에 조현조 목사님 통해서 예수 마음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예수 마음 전원교회가 처음 이름이 예수 마음 교회였어요.
0: 그렇죠.
1: 그런데 나중에 똑같은 이름의 교회가 하나 개척이 되면서
0: 네.
1: 중간에 전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예수 마음 전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0: 예.
1: 우리 개척하신 분이 이무열 목사님인데요. 우리 이무열 목사님이 현재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의정부에 위치한 우리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함꿈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0: 예.
1: 그때 작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요. 이 아이들 내가 너의 아비가 되어준 것처럼 이제 네가 그 아이들의 아비가 되어주면 좋겠다. 라는 감동을 주시면서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감동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이제 김포에 버려진 농가 주택을 얻어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0: 예.
1: 예수 마음 교회의 시작입니다.
0: 그렇죠. 저도 이제 이전에 사역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꽃제비 출신
1: 예.
0: 또는 무연고 탈북 예. 아이들과 7년 동안 이제 함께 사시는 그룹홈을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이런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된 예수 마음 전원교회.
1: 어린 아이들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1: 그 당시에 목사님이 이제 10대 초반의 친구들을 집에 데려다가 같이 살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15년쯤 지났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 성년이 되고
0: 그렇죠.
1: 더러는 신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친구들은 군대가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0: 네.
1: 이제 그런 과정을 보는 것이 또 이 사역의 큰 은혜 중에 네. 하나인 것 같습니다.
0: 우리 목사님께서 그 중국에서 사역을 조금 하시다가
1: 예.
0: 한국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데 자 우리 예수마음 전원교회의 목적 그리고 사역들 한번 살펴볼까요 목사님?
1: 예수마음 전원교회의 분명한 슬로건 중에 하나가 미리 살아보고 경험해보는 통일한국입니다. 우리 북한교회 재건과 복음 통일한국의 예수의 제자들과 또 각 영역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예,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1: 우리 목사님의 영역도 참 넓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역의 지경들이 어마어마합니다.
0: 네.
1: 우리 특별히 예수마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남과 북 다문화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 교회를 통해 이제 신앙 양육 첫 번째이고요.
0: 예.
1: 두 번째 사역이 우리 둘이 하나 센터입니다. 이 센터는 남과 북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의 안전 돌봄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미리 살아보는 통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0: 예.
1: 그리고 힐링 센터가 있는데요. 이 힐링 센터의 이름이 독특합니다. 숨, 쉼, 삶이에요.
0: 오.
1: 참 특이하죠?
0: 네.
1: 자, 우리 이 힐링센터 안에도 특별히 쉼이 필요하고 숨이 필요하고

0: 있고 삶이 필요한 우리 목회자 가정 그리고 선교자 가정을 위해 무료로 쉼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대외적으로 계속해서 함께하는 연합 사역들이 있는데요.
1: 예.
0: 그게 진심 예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 교회들 또 남과 북의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들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최근에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곳에 아름답게 카페를 이렇게 만들어서
1: 예.
0: 누구든지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카페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1: 예. 참 다양한 사역들 가운데 이제는 탈북민들을 섬기고 청소년들과 함께했던 사역이 지경이 좀 넓어진 느낌이에요.
0: 예.
1: 외국인 노동자분들, 이주민분들과도 함께하는 사역도 펼치고 계시는데요. 이런 수많은 사역들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겠구나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셨을까요?
0: 우리가 사역의 대상을 보면 이제 그 사역의 현황들이 그려지잖아요.
1: 예.
0: 이제 목사님 사역의 영역이 우리 김포 그리고 강화에 있는 탈북민 이웃들, 탈북민 자녀들 그리고 그쪽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고려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래요.
1: 네.
0: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고려인 자녀들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인이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다 보니까 교회 운영과 또 사역을 이끌어가는데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역을 함께할 일꾼들, 실실한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사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1: 예. 참 다양한 사역들 예배하고 또 나누고 섬기고 지원하고 또 선교사님들도 시기하고 하는데
0: 맞습니다.
1: 무엇보다 재정이 참 많이 필요하겠네요.
0: 예. 이 예. 놀라운 이 다양한 사역들을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고 특별히 요즘에 이제 목사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여러 사역자들과 통일을 품은 분들이 모여서 진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조금 더 아름답게 조금 더 풍성하게
1: 네.
0: 드려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이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귀한 사역하시는 또 이무엘 목사님, 목사님의 개인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되긴 그런 또 사역 아니겠습니까? 마음 모아주시고 또 물질도 힘도 또 일꾼들도 이렇게 흘러가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감동되시는 분들 지금 움직일 준비하시고요.
0: 아멘.
1: 자 그리고 또 기도의 마음으로 감동되셔서 함께 마음 모아주실 분들도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마음 전원교회가 이무엘 목사님 나눠주신 기도 제목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첫 번째 숨, 쉼, 삶 힐링센터와 우리둘이 하나 센터 등 사역에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두 번째 교회가 강화도에서의 새로운 사역들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세 번째 북한 선교와 통일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든 단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지금 잠시라도 함께 기도의 마음 모아주십시오. 목사님이 북한 사역 목회자 협의회장으로도 섬기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분주하고 바쁘시지만
0: 맞습니다.
1: 그 사역 능히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로 힘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탈북민교회 살펴보기는 인천 강화에 위치한 예수마음 전원교회와 그 사역들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 나눠드렸는데요. 이무엘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고 시청해 주신 찬송이 있네요. 소개해 주십시오.
0: 목사님의 삶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 네, 우리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저희도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한 교회 그리고 기도 제목과 사역들 소개해 주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 교회 정영실 목사님과 함께한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였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법원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피해 446억 여원을 우리 정부에 배상하라고 북한에 판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장관이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둔 양강도 농촌의 고추 거래에서도 북한 돈 대신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을 강화하면서 필로폰 유통이 위축되고 거래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양측은 합의 사실에 선을 긋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이슬람 성지 메카 남쪽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을 요격했다고 밝히면서 사우디를 둘러싼 안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는 19일 개막하는 가운데 한국은 41개 종목에 출전하고 북한도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을 파견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우리 정부에 입힌 피해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북한이 446억 2,641만여 원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개성공단의 문을 연 상설 연락 거점으로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며 교류와 협력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2020년 6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아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했고 이 과정에서 인접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연락사무소 청사와 종합지원센터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 첫 소송으로 소송 제기 3년 3개월 만에 1심

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어 법원이 서류를 기시한 뒤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 송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이 재판에 응하지 않았으며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우리 정부가 실제 배상금과 소송 비용을 받아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늘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번 회담에서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해 지역과 글로벌 현안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원유 수송과 중동 지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은 한국에도 관련 역할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파병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교부가 공개한 공식 회담 의제에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아 실제 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논의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의 원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김장철을 앞둔 양강도 농촌의 고추 거래에서도 북한 돈 대신 중국 위안화를 요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해산시 주변 농촌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장사하는 이른바 달리기 장사꾼들이 김장철에 대비해 마른 고추와 생고추를 미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의 생필품이나 의약품을 농촌에 가져다 팔고 농산물을 사들여 다시 도시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장사를 하는데 다음 달부터 고추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물량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름철 높은 기온 등의 영향으로 고추 작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사꾼들의 매입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농촌 주민들 사이에서는 고춧값을 북한 원화보다 중국 위안화로 받으려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른 통고추의 농촌 매입 가격은 1kg에 15에서 20위안, 생고추는 1kg에 약 2위안이며 해산시장에서는 마른 고추가 1kg에 18에서 30위안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 4년 전 1위안당 북한 돈 1250에서 1300원 수준이었던 환율을 적용하면 당시 2, 3만 원 수준이던 고추 가격이 현재 북한 돈으로는 약 30만 원에 이른다는 설명입니다. 과거 위조 지폐 등을 우려해 위안화를 꺼리던 농촌 주민들까지 최근에는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외화를 선호하면서 장사꾼들도 농촌 거래를 위해 중국 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마약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른바 빙두로 불리는 필로폰의 유통망이 크게 위축되고 가격도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불과 1, 2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의 전문 장사꾼을 통해 필로폰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강도 높은 단속으로 기존 유통업자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거래 자체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와 양강도, 함경북도 등 중국과 맞닿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에는 마약 거래나 사용이 적발되더라도 안전원에게 뇌물을 주고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공급이 크게 줄면서 1회 흡입 분량의 필로폰 가격은 과거 100에서 200위안 수준에서 현재는 500위안 이상으로 뛰었는데요. 북한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필로폰을 각성제나 진통제 대신 사용하는 등 오남용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진 데다 가격까지 오르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커지면서 이 같은 사용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양측은 합의 사실에 선을 긋고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과 물류 등 핵심 기반 시설을

계속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5개 지역에서 부분 정전이 시행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며 러시아 시즈란의 정유 공장과 드론 생산 시설 등을 공격했는데요. 시즈란이 위치한 사마라 지역에는 러시아의 대형 정유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상승 문제를 거론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모두 실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 궁도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방안은 좋은 생각이라면서도 실제 시행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정도의 시장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의 실질적인 전쟁 중단 의사를 확인한다면 우크라이나도 이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근 양측이 상대국의 에너지와 물류시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러시아에서는 연료 부족이, 우크라이나에서는 정전과 식료품 부족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연합군이 이슬람 성지 메카 남쪽에서 예멘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가 운영한 드론을 요격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측은 메카의 안전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후티의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후티 측은 메카를 비롯한 종교시설을 공격 목표로 삼았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최근 후티의 공격 위협이 커지면서 사우디 당국은 메카와 제다, 타이프 등 주요 지역에 비상경보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후티는 최근 사우디 동서를 잇는 송유관과 정유시설 등을 공격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과 수송 기반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우디는 홍해를 통한 대체 수송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해로 연결되는 바브엘만 대부 해협 일대에서도 후티의 위협이 이어지면서 사우디의 안보뿐 아니라 국제 원유 수송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김강일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군사대표단이 중국에서 열리는 국제안보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는데요. 북한 고위 군사당국자가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북중 간 군사 안보 분야 교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는 어떤 수준의 안보협력을 이어갈지도 관심사인데요.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김 부상이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의 안보 포럼에 참석한다는 사실 정도로 별도의 북중 군사회담이나 새로운 군사협력 조치가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표단 일정이나 중국 측 인사와의 회담 여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모레 일본 나고야 미즈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소속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난민팀에서 선수 1,798명이 참가해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서 모두 469개 금메달을 놓고 경쟁합니다. 일본에서 하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것은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32년 만으로 경기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아이치현 19개 도시와 도쿄, 오사카 등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한국은 크리켓과 빠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 선수 792명을 포함해 천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고 종합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야구 대표팀은 2010년 광저우 대회부터 이어온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고 남자 축구도 2014년 인천 대회 이후 4회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수영 김우민과 배드민턴 안세영, 펜싱 오상욱, 탁구 신유빈, 육상 우상혁 등 주요 선수들도 출전하는데요. 북한도 14개 종목에 선수 107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여자 축구는 이미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방글라데시를 10-0으로 꺾었습니다. 북한은 직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1개와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 등 모두 30

29개 메달을 따내 종합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여파로 2022 항저우 대회가 1년 연기돼 열리면서 3년 만에 개최되는 하계 아시안게임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남한은 전국 대부분이 흐리겠는데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울과 인천에서는 하루 동안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과 수원 19도, 서울 18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과 인천, 수원 28도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대관령과 속초, 강릉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속초 19도, 강릉 18도.

18도, 영월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월 25도, 강릉 24도, 속초 23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충청도와 전라도도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대체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이니까요. 환절기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 남원 19도, 고창 18도, 천안 17도, 낮 최고 기온은 고창 29도, 남원 28도, 천안 27도로 예상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종일 날씨가 흐리겠는데요. 포항과 부산, 울산, 통영에서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까지 이어집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 기온 부산 23도, 포항과 울산 22도, 낮 최고 기온은 부산 27도, 포항과 울산 26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전 지역에서 종일 흐린 날씨와 함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이어도 26도, 제주와 서귀포가 23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이어도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평안남도와 황해도 지역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종일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장현 17도, 개성 16도, 진남포 15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진남포와 장현, 개성 모두 27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와 양강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는데요. 원산과 고성, 장진, 청진, 운기는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대체로 전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운기 19도, 장진 10도, 해산 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5도, 운기 21도, 장진 18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또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9927 성도님 오늘도 문자를 주셨어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언제부턴가 새벽녘에 눈이 조금 일찍 떠지면 듣게 됩니다. 나이를 들어갈수록 잠이 부족해지는데 일찍 자고 또이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면서 또 복음 통일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나눠주셨어요. 조금 더 주무셔도 될 텐데, 또 이렇게 하나님이 깨우셔서 같이 기도하게 하셨다는 그 은혜의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그런 은혜의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시며

흉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히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창조의 우리 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었죠.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의 물을 모으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앞의 형편보다 크신 능력의 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했고요. 이어진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은 만유의 주제 찬양사역자 조찬미 씨였습니다.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 너희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은 공정하며 그의 모든 일은 진실로 행하여진다. 그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니 여호와의 인의가 땅에 충만하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창조되고 그의 입의 숨결로 삼라 만상이 창조되었으며 그가 바닷물을 두같이 쌓아 올리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셨다. 온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세계 모든 주민은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니 그것이 성취되었다.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의 도모를 파하시고 모든 민족의 계획을 폐하셨으나 여호와의 의도는 영원히 서고 그의 의향은 대대 이른다. 오늘도 말씀하시며 이루시며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대하며 9월 18일 금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진 프란시스코 밀러라고 하는 화가가 있죠. 아름다운 정원과 농부들을 그려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화가이지만은 그가 젊었을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밀레는 화려한 거실에 걸리는 그림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그림을 그리고자 애썼습니다. 이러한 밀레는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

0: 철학자 루소와 아내가 있었습니다. 멜레가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 그리고 있었을 때에 그림 한 점 팔리지 못한 멜레는 온기 없는 냄방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식량과 땔감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어서 빨리 이 그림을 팔아서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멜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 루소가 찾아옵니다. 여보게 멜레, 내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네. 드디어 자네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고 사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일세. 루소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며 대신 그림을 골라오라고 부탁을 했네. 자, 여기에 돈이 있으니 받게. 루소는 두툼한 지폐 봉지를 밀러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끝낸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의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이 지났을 때에 멜레가 루소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에 낯익은 그림 한 점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멜레가 그린 접목을 하고 있는 농부였었습니다. 루소의 따뜻한 마음을 안 멜레는 가슴이 뭉클했다고 그러죠. 그 순간 멜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벗의 생활고가 딱했지만은 그보다 벗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던 루소의 배려 속에 참된 우정을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실한 친구를 필요로 한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친구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그러한 분을 친구로 삼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외롭지 않고 항상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찬양사역자 나무에는 목소리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어진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남과 북의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어서 그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찬양,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0: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항상 우리들이 등을 밀어주시며 언제나 밝은 빛으로 우리 앞길을 개척해 주시는 등대와 같이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언제나 걸어가게끔 우리를 도우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1: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우리 등 뒤에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면서요. 함경도 단천이 고향인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세문안 교회 세운 성가대였습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과 승리의 은혜 가득 누리는 하루 보내세요. 함경남도 단천에서 온 김영옥 자매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나의 등 뒤에서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과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그렇게 제사장 국가가 되는 남과 북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33편의 말씀 가운데 고백으로 함께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33편 조금 전 함께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정직한 자들은 마땅히 찬양해야 하니 너희는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하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고 기쁨의 함성과 함께 아름답게 연주하라. 우리 주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사랑의 노래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이 시간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 만나볼 텐데요. 고난 가운데도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셨던 그 동행의 여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합니다.
1: 저는 북한 함경북도에서 태어나 가족을 위해 중국으로 달북했지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딸을 살려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향하던 길에 붙잡혀 북송되었고 감옥에서 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되었습니다. 북한 감옥에서의 생활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밤낮 없이 이어지는 신문과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육신은 점점 지쳐갔고 마음도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신기하게도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죄수로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감옥 안에는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하며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고 내일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딸을 살려주신 이야기, 절망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굳은 얼굴로 지내던 사람들에게 웃음이 생겼고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살아야겠다는 희망을 품는 이들도 생겼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을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돌이켜보면 감옥은 저를 무너뜨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선교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0: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선 우리의 눈물과 신음소리 그 모든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분단 가운데 고여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이 거두어지길 기도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이야기, 북한이 고향인 김보빈 자매님의 이야기를 김아영 선생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 고마든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의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복받는 길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8명의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집 가까운데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편리함을 대신 택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고 관습이었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편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타협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주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부응하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명령해서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라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백성들이 마음을 왕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왕이 염려해서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우리 생 살아온 동안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넘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는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예배 형식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났을 때 보니까 우상들은 제거가 됐는데 아직 산당을 저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명령해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일부 백성들이 반발해도 과감하게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도 다 없애고 그 다음 노뱀마저 그 역사적 유물인데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부숴버렸습니다. 여시아 왕도 모든 산당의 그 제장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8절입니다. 옛적의 유당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장을 불러오고 또 제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주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과감하게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산당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산당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기게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 받다가 어느 날은 은혜 전혀 못 받고 구경꾼이 돼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는 산당을 제거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산당은 제거되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복을 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입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0: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아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 한평생 굳게 붙잡고 주님 영광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과 4절을 본문으로 히스기야 왕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18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구름이 많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맑아지겠는데요. 함경도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3도, 부산, 포항이 21도, 대구와 목포, 여수가 20도, 서울과 강릉, 광주가 19도, 대전이 18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 청진이 17도, 신의주와 춘천이 16도, 함흥이 15도, 강계가 9도, 해산 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가 28도, 평양과 개성, 춘천과 대전, 목포,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대구, 여수, 포항이 26도, 함흥과 해산, 부산이 25도, 강릉이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도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럼 매 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 보내시길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 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오늘도 청명한 가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찬양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이 아침도 즐거이 하나님의 법 안으로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우리의 길을 겸손히 주께 여쭈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의 예배 시간, 주후 2026년 9월 18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 먼저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단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네, 오늘 역대상 11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웠던 이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용사들,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운 동역자들이죠. 다윗 혼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함께 그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든든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서려면 동역자들, 우리 귀한 부교역자분들이 아주 좋은 분들, 다윗의 장수와 같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순탄하게 몸된 교회를 붙드시고 세워오신 것은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참 좋은 분들, 참 잘 갖추어주신 좋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동역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어떤 교회든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데는 그 교회의 전설과 같은 부교역자들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가장 큰 부흥과 전성기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담임 목사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우리 부교역자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또 좋은 분들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함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도 든든한 용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이 활동하는 이것들을 보면 와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죠. 자, 이분들을 보면 10절 그 다음 보면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리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러죠. 자, 이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내일처럼 여기고 온 마음을 다해 온 이스라엘을 도와 함께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윗에게 다윗을 목자로 삼아서 강건하게 하시고 복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성취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용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든든한 용사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이스라엘을 든든한 나라로 세워가게 하는 그 귀한 일을 감당한 용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부교육자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든든한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이 든든하게 잘 서야 또한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요즘 우리 매일 시간 순번을 정해서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중보기도팀들이 또 권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교회의 여러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일은 얼마나 든든한 일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면 한 달 후에 체크하면 상당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응답이 되죠.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는 용사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11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자, 다윗에게 있는 용사 중에 기라성 같은 최고의 용사들이 3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당 100,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예전에 일당 1000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사사시대의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 들어보셨죠? 삼손이요, 얼마나 기운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들어주니까 나귀의 턱뼈, 이 나귀의 턱뼈로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1000명을 때려서 죽였어요. 나귀 턱뼈로. 엄청나죠? 우리는요, 한두 명 때리다 보면 지쳐서 푹 쓰러질걸요. 체력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씨름도 여러분, 뭐 격투기 같은 것도 보면 선수들 막 한 명을 상대하는데 뭐 한 3라운드 뛰면은 한번 힘들어서 푹 쓰러집니다. 네.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이게 기운이 힘이 보통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장수 중에 누가 있냐면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창을 들어 한 번에 몇 명을요? 300명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300명을.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의 이 능력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아주 강력한 장수들이 즐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기, 어떤 제국이나 어떤 시대에든 그 제국과 그 시대의 전성기에는 지도자 한 사람만 우뚝 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주 기라성 같은 뭐 예를 들면 문학의 시대는 대문호들이, 음악가들이, 미술가들이 막 줄줄줄줄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이제 장수들이 막 쏟아져 나오려면 그 쏟아져 나오는 이 용광로와 같은 이

풀이 세워지는 분위기와 여건들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옆에서 돕는 분이 바로 돕는 동역자가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보면은 12절에 그 다음은 이 야소부암 다음에 이제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0명 용사 중에 탑3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용사 중에 하나이니라 그러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3절에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와서 치니 보리가 많이 난 보리밭이 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막 쳐서 올라오니까 다 무서워서 도망가죠. 일단 블레셋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골격이 유대인보다 컸습니다. 해양민족들이죠. 저 바이킹민족, 해양민족.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약탈을 일삼던 이 아주 이 해양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평지에서만 살았는데 이 산지에 사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며 막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오니까 도망가는데 이때 혼자 14절에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그러니까 이 보리밭은 유대인들이 키웠던 밭이겠죠.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일당백이죠. 일당백. 막 몰려오는데 우와 무섭다고 다 도망가는데 혼자 거기에 우뚝 서서 막 휘두른 겁니다. 창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15절에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에게 이를 때에, 자, 이 아둘람은 어디 있냐면 블레셋 해양 지역에 이 평야로부터 그다음에 예루살렘 산지로까지 올라가기 전 이 남쪽에 이 유다 지역에는 뭐가 많냐면 이제 유다 지역에는 이 석회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암 지역에 있는 석회암은 항상 석회암 동굴을 만들죠. 그래서 석회암 동굴, 우리나라도 저쪽 영동 쪽에 가면, 강원도 쪽에 가면 석회암으로 된 아주 멋진 동굴들이 많습니다. 지형 자체가 물이 흐르면서 높고 공간을 형성하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굴을 만드는데 그 굴 중에 하나가 이제 아둘람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지역의 아둘람굴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신할 때 근거지로 삼고 숨을 수 있는 이 아둘람굴에 다윗과 그의 용사 600명이 숨어서 기거하다가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아둘람굴에 이를 때 블레셋 군대가 이제 르바임 골짜기에, 맞은편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었습니다. 자, 그때에 16절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다윗은 이제 왕이니까 혹여라도 전쟁에 죽으면 안 되니까 30 용사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이를 싸웠는데 이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자, 이것은 물론 목마르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그 성문 곁을 돌파해서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을 좀 몰아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도 들어 있겠죠. 자, 그러자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셋이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진이 있는 곳에서 그 적진을 뚫고 그냥 지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우물을 퍼가지고, 우물을 퍼서 물을 담게 하려면 한 사람은 하지만 두 사람은 또 경계를 쏘고 지켜야 되는데 블레셋들이 막 쫓아오겠죠. 계속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그 물을 갖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들이 그렇게 고상해서 뭐 생채기도 나고 피도 흘리고 했겠죠. 그러면서 왕이여, 여기 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타까움으로 아쉬움으로 했던 말인데 이 말을 듣고 이들은 뭘 했느냐? 목숨을 걸고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 우물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

0: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까.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의 충성심을 자신의 안타까움, 자신의 개인적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사용이 됐던 거죠. 아, 저렇게 하면 좋겠다 했더니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막 가가지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설마 그럴 줄이야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러다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자칫하면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이 지도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든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죠. 말을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툭 뱉었던 말에 목숨을 걸 수 있거든요. 툭 뱉었던 말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달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이 부하들의 충성, 이 충성은 나를 향한 충성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충성해야 될 이들이 나의 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말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갔다 온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죄책감도 있고 이러다 이 귀한 장수들이 목숨을 잃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자기가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하나님 절대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더라 그럽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말 한마디면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생명을 걸고 과감하게 물을 떠올 정도로 다윗 시대의 장수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죠. 아마 다윗이 여러분 기도합시다 장수들. 그러면 이들은 싸움도 싸움이지만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유다왕을 위해 기도했을 사람들입니다. 교회에는 이런 용장들이 많아야 됩니다. 섬김의 장수, 그 다음 기도의 장수. 곳곳에서 몸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가서 전도의 장수들, 용장들, 또 주방에서 주방의 용장들, 이렇게 한 분 한 분 있는 곳에서 충성되게 하는 걸 보면 아 좋다, 너무 좋다. 또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 예배드리기 위해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좋다. 한 분 한 분 보면 다들 일당백을 감당할 장수들이신데 이곳에서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 부흥의 시대, 교회가 성장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라성 같은 믿음의 용장들을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이것으로 더욱더 이 지역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말씀,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움으로 말씀의 성취를 이룬 다윗의 용사들을 바라보며 더불어 우리의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그들은 다윗의 용사이기 전에 듬직한 하나님의 군대들이었습니다. 그 용사들 중에 주군의 마음을 읽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온 용사들의 일화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그들의 목숨을 건 충성 앞에 다윗의 반응 또한 감동적이에요. 그 물을 차마 자신이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이 지도자의 결단은 부하들의 용맹을 취함을 넘어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공동체의 연합을 기대하는 참 지도자의 모습으로 묵상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이 리더의 모습이 더욱 요구되는 오늘날이에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영영이 세워질 약속의 나라에 우리도 허락받은 시민으로서 오늘도 단단하고 당당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9월 18일 금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기쁘게 뵙겠습니다. 샬롬.

0: 여수성결교회 한기형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믿어보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존재합니다. 구원은 아주 쉽고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해 훨씬 더 깊고 엄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은 받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과 희생은 회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이유는 바로 자기 부인과 순종,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이 아니면 닫힌 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척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종교적 행위만 하는 신앙은 구원과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적 습관은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당시 베드로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를 때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좁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겉모습만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좁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좁은 문을 거부하면 버림받게 됩니다. 오늘 시대는 헌신보다는 복만을 원합니다. 십자가에 대해 설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봉사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넓은 문은 편안하고 즐겁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이 없고 십자가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넓은 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삶,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은 넓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역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고 구원의 삶을 자동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늦게 믿어도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을 믿는 길에 고난이 없다면 그 길은 이미 넓은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걷는 좁은 길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신앙으로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걸 드릴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를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며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제 삶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남동부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 여러분, 좁은 문을 선택하고 복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 도다. 시편 97편 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빛이니 윤재희입니다. 매순간 주께 하듯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전해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0: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섬기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어느 날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지요. 그런데 식사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신 뒤에 자신의 머리털로 닦고 입을 맞추며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그 여인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죄인이라 불린 것을 감안해 볼 때에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진 여인이었던 듯합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예수가 참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텐데 어떻게 자신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가 말하지 않은 생각까지 아시고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지만 채권자는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말이지요. 시몬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하셨지요. 이 비유는 바리새인 시몬과 그 여인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발 씻을 물조차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 여인은 자신이 받은 용서의 은혜를 알았기에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도 그 여인도 모두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차이는 빚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깨닫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치 1000데나리온을 용서받은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 앞에 그 여인은 감격하며 살아갔던 것이지요. 반면 바리새인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고도 겨우 50데나리온만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눈물로 발을 씻을 수 있었고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높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더 깊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지요. 반대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도 마치 50데나리온만 빚진 사람처럼 여기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결국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이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만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며 자신을 높이게 되지요. 은혜가 머무는 자리는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영적 가난을 아는 사람에게는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며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어려운 것이지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이 여인은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미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인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를 품어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0: 되며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애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온전히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의 초대에 순종해서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하루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6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또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 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 하 18장 33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옛날 중동 지방에서는 낙타가 운송수단의 하나였죠. 사람을 태우고 짐을 나르는 일을 다 낙타가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가 많으면 부자였고 낙타가 많으면 권력자였다고 합니다. 낙타는 매일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주인은 낙타에게 그날 일해야 할 적당한 짐을 실어줍니다. 주인이 욕심을 부려 낙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는 일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많은 짐을 실어주면 낙타는 얼마 가지 못해 쓰러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양의 짐만을 실어준다고 하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만을 실어주시죠.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잘 감당해냈을 때 오는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대학합창단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진짜가 진짜를 만든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한반 메헤레는 전설적인 위조 작가입니다. 메헤레는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겨 이미 전설이 된 화가들의 작품을 위조했습니다. 메헤레니 전설이 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유명한 작품을 잘 따라 그려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그린 새로운 작품을 유명한 작가의 그림인 것처럼 속였기 때문입니다. 메헤레는 수백 년 전의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 낡은 캔버스 위에 덧칠을 해가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때로는 17세기의 형편없는 그림을 사서 그 위에 덧칠을 했습니다. 메헤렌의 그림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전문가들도 유명 작가들의 미공개 작품이 발견됐다라며 메헤렌의 위조품을 거액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메헤렌의 사기 행각이 밝혀진 것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이라는 과학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메헤렌의 그림을 마치 거장들의 다른 작품으로 착각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메헤레는 거장들의 그림으로 착각할 만큼 훌륭한 그림 실력이 있었고 자신만의 작품을 그려냈지만 결국 위조 작가라는 멍에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진짜를 그려내는 화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화가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짜를 따라하려고 노력해도 결국 가짜가 될 수밖에 없듯이 진리를 흉내낼 수는 있어도 진리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뿐이며 이 복음을 믿을 때만 진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모든 진짜인 척하는 가짜들을 멀리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성경뿐임을 철저히 믿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만토바니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서울 바하 합창단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일까요?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혹은 어떤 교회를 볼 때마다 야,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네, 참 부러워할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주차 공간이 넓고 모임 공간이 많은 교회, 저는 솔직히 정말 부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이 교회는요, 위기에 강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도 위기를 만났을 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물며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위기에 강한 교회입니까? 지난 40년의 역사

사 가운데에 위기를 만났을 때 잘 대처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때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비전센터를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오늘까지 지난 4년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고 헌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시고 또한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임하고 있는지. 지금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중간 설계 과정을 통해서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설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일부터는 우리 한 사람이 하루에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3분씩 중보기도하는 113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요 담임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여수시민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세워지고 또한 쓰임받은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들은 위기의 때에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기에 의를 행하기에 유익하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행하는 우리 여수시민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헤롯 왕이요, 오늘 본문에도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 성경에는 많은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립바 1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왕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자신의 지위, 이 정치적인 권력, 공권력을 이용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핍박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자신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한 것이죠.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몇 사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을 딱 주목한 거예요. 바로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에 이 표적으로 삼고 의도적으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요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하였습니다. 이처럼 사도 야고보의 순교로, 갑작스러운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의 칼끝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로, 또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혹시가 역시가 된다. 예, 혹시가 역시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헤롯 왕이요 야고보를 죽인 후에 여론을 쭉 살펴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장면을 받아들이는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자신은 혹시나 민심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염려하였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은 안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이 유대인들의 시선과 감정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 헤롯 왕이요 이번에는 좀 더 과감하게 행동하였는데요. 무교절, 즉 유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체포하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는 벌써 세 번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복음 때문에 벌써 세 번씩이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번 이 유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서 이 베드로가 옴짝달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조에 네 명씩 4교대로 밤새도록 철두철미하게 이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또한 10절을 보시면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쇠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베드로가 아예 이 도망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또 혹시라도 밖에서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베드로마저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특공대가 조직되어서 구출하지도 못하도록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가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베드로의 구출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는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자마자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마저 잃게 될 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처럼 큰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가 취한 행동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을 취했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큰 위기를 만난 예루살렘 교회가 움츠려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또한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헤롯 왕을 잘 아는 사람들을 또 이용해서 로비를 해서 우리 베드로 좀 이렇게 구출될 수 있도록 석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로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위기의 때에, 고난을 당하였을 때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그들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왜요? 그들을 오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 부흥이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이처럼 고난을 당했을 때도 그들이 오직 믿고 의지할 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다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2000년 전 초대교회는요,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오늘 5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위기를 당하였을 때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난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한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교회는 그를 위하여 바로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간절히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카드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요 잊어버리기 쉽상이에요.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충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모습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는지, 간절히 기도하신, 어떻게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위기를 당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의 카드에 제목들 다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이유는 알 수 없는 부당한 권한을 당하였을 때에, 이처럼 심각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오직 기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으로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고난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란 복음의 능력,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였죠. 그때만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번에는 고난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능력,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도 교회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교회를 향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에 그것이 기도든 말씀에 대한 순종이든 섬기는 모습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면 이제는 죽을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 어떻습니까? 바로 그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를 붙잡아내서 유대인들 앞에 세우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쇠사슬에 매인 채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볼 때에,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실 때인 줄 알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고나게 자고 있었는지 성경은요, 베드로의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쳤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쳤다라는 말은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이제 일어나세요. 새벽기도 갈 시간이에요. 아니면 교회 갈 시간이에요. 여보 일어나요. 성경 후에 흔들어서 깨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쳐서 깨웠다. 이렇게 여보 일어나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쳤다라는 말은 아플 정도로 딱 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할 정도로. 얼마나 깊이 베드로가 이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던지 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 채 이렇게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손에 있는 쇠사슬 이렇게 찬 채로 옆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 있는 쇠사슬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요즘 뭐 저는 양복을 입고 있지만

이 혁대를 띠고 또 양복을 입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는 그냥 옷을 이렇게 둘러서 끈으로 이렇게 묶는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발 띠도 내려놓고 신발도 벗고 그렇게 편안하게.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수갑을 차고 착고를 채우고 그렇게 그 감옥 기숙관돼서 이렇게 고난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사용하실 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던 종입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나게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신발도 신고 이제 옷을 두르는데 그렇게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는가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내가 지금 꿈인가 생시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요? 현실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베드로는요 감옥의 첫째 초소 그리고 둘째 초소를 지나서 마지막 세 번째 철문을 가니까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려서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께서 자신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 왕의 손과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이면 마치 예수님께서 공개 처형을 빌라도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유대인들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크루스파잉임, 크루스파잉임이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마치 그 장면처럼 베드로를 오늘 내일 아침에 바로 유대인들 앞에 이 강단에 세워놓고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 성난 군중들이 베드로도 죽여야 한다고, 처형해야 한다고 이미 각본을 다 짜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헤롯 왕의 손과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전날에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베드로는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성경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까?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5절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 옥에 갇혔을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그냥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그들에게 온 것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복이 되면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자 중복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 마귀는요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묶으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질병으로 묶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묶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도록 몸도 마음도 묶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묶여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단 마귀가 아무리 묶으려고 해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그들이 이처럼 간절하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베드로도 또한 성도들도 몰랐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난주일부터 시작한 113 기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삶이 다르듯 기도의 내용이 다 다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중보 기도하시는 시간과 장소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중보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그 간절함 그 정성 이전에 바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또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요, 이기적인 사람은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똑똑히 보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공동체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때로는 위기를 통하여서라도 비전센터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그 기도와 섬김, 헌신을 지난 4년 동안 지금까지 한 그 기도와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1, 2, 3 기도는요 단순히 하루에 한 성도를 위하여 3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모르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기도하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성령께서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 성도를 내가 잘 모른 채 살아왔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으십니까? 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와 또한 내가 만난 고난 또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는가? 왜 하나님 나입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떠한 태도로 이 고난에 이 위기를 우리가 대처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바로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이루어가시는 우리 기회로 삼으시는 우리 여수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1, 2, 3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중보기도의 능력을 한번 직접 목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베드로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인간적 마음으로는 베드로가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0: 집으로 갔을 때에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말씀이 바로 지금은 우리 중보교대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들이 여수시민교회로 갔더니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았는데 그렇게 교회로 갔더니 바로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수시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 감추인 보화, 지금까지 여수시민교회 박권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42-3844번, 지역번호 061-642-3844 여수시민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
1: 경등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0: 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 협의회.

8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푸른동산 교회 김병열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살기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힘을 다하여 문제를 풀어가며 군인, 경찰,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수고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사회를 밝히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9월 18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38이라는 젊고 아름다운 나이에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던 여성이 있어요. 미국의 시인이자 수필가였던 니나 리그스였는데요. 니나 리그스는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5대손이자 또 두 어린 아들의 엄마였다고 합니다. 한창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야 할 이 시기 말기 유방암이 뼈로 전이되었다란 진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사가 내려준 삶의 시간은 길어야 1년 6개월. 설상가상

으로 늘 자신의 곁을 지켜주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친정 어머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이런 상황 속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대요. 노트북을 열었고요. 작가였으니까요. 아주 덤덤하게 자신의 마지막 생을 기록하는 하루를 갔습니다. 그 기록들을 모아서 세상에 책이 나오는데요. 책의 제목이 밝은 시간, The Bright Hour란 회고록을 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암세포가 뼈를 갉아먹고 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두고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는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시한부 질병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몹시 무서운 시면 위에 놓인 줄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질병이 없이 산다는 것 역시 안개나 구름이 그 깊은 절벽을 조금 더 가려주고 있을 뿐 결국 똑같이 무서운 시면 위에 외줄을 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에 볼 때 시한부 인생을 살았던 니나 리그스의 삶은 어찌 보면 야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젊음도 건강도 아이들과 함께할 미래도 빼앗긴 가엾은 여인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요. 세상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 말이죠. 내일 당장 목이 베어 죽을지도 모르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니나 리그스와는 물론 그 근원적인 결이 다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기에 감옥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겠죠. 저 천국을 소망한 그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거친 고난, 눈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길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근원처럼 우리도 똑같은 기쁨의 근원이 우리 마음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금요일 이 아침.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혹시나 내 삶에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다시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 이른 아침 극동방송의 주파수를 고정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 저는 그런 소망이 넘쳐날 줄 믿고요. 아마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손길이 덮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거대한 슬픔, 거대한 짐들, 남모르는 육체의 가시, 기약 없는 고난의 터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손을 잡는 순간 두려움의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가장 깊이 경험한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이 문자의 고백들이 저는 더 귀하게 여겨져요. 1113 처음으로 문자 주셨고요. 2743-5679님, 아 그리고 오늘 저하고 이름이 앞뒷자가 똑같네, 송땡석이라고 저한테 이렇게 보여지는데, 9598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프닝 말씀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지금 3462님은 전통시장에서 일하고 계시대요. 어제는 영천장에서 일했고 오늘은 구포장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이 영업장에도 웃음꽃이 만발하는 가을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럼요. 그 복된 가을 아침.

오늘 하나님께 허락하실 줄 믿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제 피디님 저는 CT 검사 결과가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대함, 당당함, 단단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한홍재 목사님이 찬양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여러분 힘있게 찬송을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따라 불러보시고 그 가사를 음미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죠.

0: 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한국 미드웨스트 대학교 두뇌상담학과 주임 교수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자, 저희가 3주간에 걸쳐 책에 대한 또 이야기, 오늘 독서에 대한 네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좀 될 것 같은데, 박사님, 저희가 네. 오늘 들어오면서요. 네. 이 얘기했어요. 네. 그 한 권의 책이 네. 한 사람의 일생을 변화시킬 수 네. 있는가.
1: 네, 맞습니다.
0: 우리는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네. 한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삶을 열게 하고 있잖아요.
1: 그럼요.
0: 박사님은 좀 그렇게 그 인생의 문이 확 열려졌던 그런 책이 있을까요? 성경책 빼고 일단 성경책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책이니까.
1: 저는 그 뇌에 대한 책을 주로 읽잖아요. 예. 근데 뇌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저는 이제 이거 뇌가 바뀌면 사람이 바뀐다. 이게 처음에 제가 뇌 연구의 시작이었었어요. 오. 그러면 뇌가 바뀌면 좋은 사람도 바뀔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바뀔 수 있네? 야, 이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야? 이게 내가
0: 바뀔
1: 1989년도에
0: 있다.
1: 완전히 쇼킹했던 내용입니다. 와. 그때만 해도 뇌가 잘 모를 때니까. 예. 야, 그러면

0: 그러니까 뇌를 바꾸는 사람, 즉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한번 돼보자. 이 결정하게 된 계기가 바로 두뇌에 대한 책이었죠.
1: 이야. 네. 아니 그만큼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네.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하고 새로운 네. 삶을 열게 하는 이제 그런 책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박사님도 네. 이제 책 훈련을 하시니까요. 네. 이런 책 한번 읽어봐. 우리 극동방송 가족분들 자녀들에게 참 이 책만큼은 한번 꼭 한번 읽혀보면 어떠세요? 라고 이런 게 있으세요?
0: 그런 학년이 다 다르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하기가 좀 애매하고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두엽 얘기를 했잖아요. 예. 책은 생각하고 판단까지만 하면 안 되고 생각으로만 읽으면 아 재미없다 재미있다 여기까지만 가는 예. 거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판단이에요. 그런데 행동까지 가야죠. 행동. 이게 전두엽이죠.
1: 예.
0: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가는 걸 우리가 독서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행동까지 갈 수 있을까를 저는 훈련을 꾸준히 시켜본 거예요. 습관 들을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어서 그중에 한 페이지를 뽑아내거나 아니면 동시 중에 하나를 뽑아내요.
1: 예.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때 어머니께서는 웃고 계셨어요. 사진첩 속 그 사진을 보시곤 빙그레 웃고 계셨어요. 그때 어머니께서는 울고 계셨어요. 입원실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 남몰래 울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웃음으로 어머니의 눈물로 나는 자라났어요. 자, 이 동시를 아이가 이제 읽었어요.
1: 예.
0: 그럼 이제 뭐 이제 지식적인 것도 가르치겠죠. 그리고 나서 글쓴이는 좀 너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었을까? 그럼 얘가 이걸 보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느끼는데 어머니가 나를 키웠는데 어머니의 웃음과 슬픔으로 나를 키운 것 같아요.
1: 예.
0: 그럼 어머니의 웃음이 어떤 웃음이니? 어머니가 어떻게 우셨어? 남몰래.
1: 남몰래.
0: 어머니가 울었는데 소리 없이 울었어. 그럼 내가 모르게야. 혹시 너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적 한번 생각해보고 너 때문에 엄마가 정말 속상했던 적도 한번 생각을 해. 그렇게 해서 얘는 두 가지를 아는 거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때 엄마는 참 나 때문에 너무 행복하셨겠다. 이때는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나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셨겠다. 를 한번 두 가지를 잘 한번 생각하고 써봐. 됐어요. 자,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이 어머니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셨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어머니가 도와줄 일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1: 예.
0: 한번 글로 써보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어머니를 도와드렸는지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자, 이건 행동이잖아요.
1: 예.
0: 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구나 어머니가 나 때문에 슬퍼했구나 까지가 교육으로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 모든 게 여기서 끊어지니까 집에 가서는 그냥 끝이에요. 연결이 돼서 행동까지.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엄마나 이거 입을 거야 그럼 엄마가 입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그럼 한 찾아서 입어봐라고 하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과 판단 행동. 예를 들어서 또 그러면 엄마가 아프셔서 내가 설거지를 하였다. 수세미에다 퐁퐁을 뿌리고 그릇을 씻으면 된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면 잘한 것이다. 설거지를 끝내니 엄마가 된 기분이다. 키도 쑥쑥 자란 것 같다. 자, 얘가 너한테 왜 이 글을 썼을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 아, 엄마를 도와드렸더니 정말 행복하다. 그거는 지금 누가 행복한? 얘가. 그럼 너도 이 행복을 한번 느껴볼래? 라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얘가. 그럼 너는 엄마 도와준 적 있어? 뭐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뭐 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럼 이번 주에는 한번 어머니를 도와드려봐. 그 얘처럼. 얘는 어머니를 왜 도와드렸어? 어머니가 아프셔서. 그 어떻게 설거지를 했어? 수세미에다 퐁퐁을 뿌리고 그릇을 씻으면 돼. 뽀드득 뽀드려 소나면 잘한 거야. 그럼 너는 막 집안 청소를 했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써봐. 끝나고 나니까 어때? 엄마가 된 기분이다. 키도 쑥쑥 자란 것 같다. 너도 느낌을 써봐. 그럼 네가 집에서 엄마를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돕고 요 동시에 맞춰서 한번 글을 써갖고 와서 다음 시간에 이거 갖고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일주일 내에 어떻게 돼? 부모를 돕겠죠. 그러면
1: 그렇죠.
0: 뭘 도울까 찾을 거 아니야. 신발장 정리를 했을 것이고 책가방 정리할 거고 도울 거 아니야.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까지 옮겨가는데 어느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 다음에 친구하고 관계에 대한 것도요. 그 다음에 친구에 대한 시를 하나 읽어주고 혹시 내 친구를 의심한 적 있었니? 아니 친구한테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보자. 친구한테 좋은 선물 아니면 네가 좀 만나서 친구의 장점을 찾기 훈련. 여기서 어떤 애 이제 좋은 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너도 이번 주에는 친구 장점 네가 먼저 칭찬해주기. 그 한번 더 친구한테 칭찬해봐. 그 그 네가 칭찬했더니 걔가 화를 내대. 어떤 식으로 하대? 한번 해보자.
1: 행동까지.
0: 네.

0: 연결이 되네요.
1: 이게 전두엽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이 생각으로 그치거나 판단으로 그치거나 여기서 끝이었다는 거죠. 충분히 행동까지 할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게 독서 교육이에요.
0: 부모님이 그 행동 연결까지 고육시켜주는 게 또 부모님이네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반문법 이런 건 계속 물어봐서 생각하고 판단만 가르치지 행동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바로 행동을 해서 와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정말 엄마가 된 기분이 한다. 너무 뿌듯해. 내일 또 할 거야. 이런 느낌이 계속 가져서 이 아이가 행동의 변화가 돼야 이게 책의 본질이잖아요. 책은 왜 읽어요? 그걸 읽고 깨닫고 느끼고 변화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건데 깨닫고 느낌은 뭐하냐고 변화가 안 되는데 변화는 어색하거든요. 내가 갑자기 집에 가서 안 하던 행동하려면 어색하잖아요. 뇌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를 숙제 한번 해봐. 언제까지?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0: 박사님, 정말 이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떻게 보면 인성적으로도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매일 싸워요. 너무너무 싸워서 힘든 가족인데 누나하고 치과 갔다 누나가 울면서 엄마 보면 말했다. 엄마가 아프니? 아니. 동생은 누나 보면서 또 대답했다. 누나 아파? 누나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다. 아니 안 아파. 치과 문을 나오면서 우리는 크게 노래 불렀다. 까치야 까치 헌니 죽게 새구두 다오. 제가 이렇게 썼어요.
0: 예.
1: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는 이걸 통해서 너한테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 정말 동생 상하고 얘는 누나가 아픈 것 때문에 같이 울면서 누나 걱정해주는 이걸 보고 넌 뭘 느껴? 그럼 이번 주에 한주는 집에 가서 네가 누나를 어떻게 도왔는지를 한번 써봐. 또 너는 어떻게 내가 동생을 사랑하고 얘처럼 그랬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에 매일 한 번씩 하나씩 써갖고 다음 주에 와봐. 그러면 얘가 형식적이라도 누나를 도울 거 아니에요. 뭔가.
0: 그렇죠.
1: 왜 숙제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해보니까 뿌듯해. 그걸 못 느꼈잖아요. 그걸 느끼게만 해주면 알아서 이제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한국의 독서교육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까지 가지 못하는 거가 독서교육이 막힌 거예요.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도록 독서교육을 시키면 우리나라 독서교육이 얼마나 대단하고 애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어요. 이런 교육이 왜 시험 보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우리 독서교육을 하면 지금도 독서를 잘하는 독해력을 늘리는
1: 그렇죠.
0: 그 교육이 독서 교육이다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은 정말 행동까지 해서
1: 당연하죠.
0: 내가 변화되는 것까지가 독서 교육.
1: 이렇게 가면서 독해력이 변하면 그러면 얘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하는 정말 크리스찬 리더가 되는 거고 독서 교육이 돼버리면 공부는 잘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연구소 왔을 때 상위 5% 애들 오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넌 하나님이 상위 5%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 중간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러나 너처럼 5%는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반드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이구나를 가지고 모든 선택을 해. 전 이렇게 주거든요. 이게 크리스찬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찬 리더가 되는 거는 그렇게 행동의 변화가 되고 본이 보이고 이게 어려서부터 안 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해도 부모한테 함부로 하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안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시험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엄마들 생각을 버려야 돼요. 아 독서는 사람을 통하는 거 이런 글은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해주신 게 너무 간절한데 만날 수 없으니까 글로 써온 거구나. 이 간절함을 우리 아이가 느끼게 하고 그걸 한번 행동해보게 하고 변화되는 삶을 보는 게 독서 교육입니다.
0: 자 오늘 인간 수업 박사님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 또 우리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독서 능력 좀 깊게 독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은 이 독서는 변화를 시키는
1: 그렇죠.
0: 거다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지금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저도 독서를 그냥 책의 한 구절을 명문을 보고 아 좋다 아 이게 나의 새로운 시선을 열게 한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행동까지 가야 내 인생의 삶이 완벽한 시선을 새롭게 살게 되는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읽고 자 예수님이 어릴 적에 너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한 주 동안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돼야죠 자 성경을 예수님 어릴 적에 배웠어요 그럼 예수님이 너라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을까 누나하고 어떻게 했을까? 우리 한 주간 친구한테는 어땠지? 내가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한 주 동안 일기를 한번 써가지고 다음 주에 발표해보자. 그럼 행동이 바뀔 거 아니에요?
0: 예.
1: 아, 성경을 외웠는데 행동의 변화가 안 돼. 이건 안 되잖아요.
0: 저는, 야, 독서를 독서로 생각했지. 독서를 행동으로 가지는 잘 생각을 못하고 독서하는 것 같아요.
1: 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나라 독서교육이 다 바뀌어야 돼요.
0: 그러네요.
1: 네.
0: 이거 바뀌면 엄청 바뀌겠죠.
1: 그렇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달라져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 가르쳤으면 자 일주일 동안 이 사람처럼

0: 그럼 살아보기.
1: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교 말씀은 삶에 적용해가지고 그렇죠. 적용을 많이 그래도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성경 공부 시간,
0: 그렇죠.
1: 뭐 큐티를 하든 네. 뭐 성경 할 때는 삶 속에서 적용도 있는데 네. 물론 있는데 어떤 모든 어떤 이렇게 지식의 습득, 독서로 통해서 하는 습득에서는 잘 이렇게 행동까지는 아니고
0: 네.
1: 좋은 내용이다. 요거 제가 네. 받아들여야지. 네. 이렇게만 좀 생각했던 게 많았던 거예요.
0: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삶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이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자꾸 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예수님처럼은 아니지만 어디 가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조금은 예수님 닮아간 거잖아요. 행동의 변화가 닮았으니까 그렇지 내가 성경 백독하고 있다고 예수님 저 교회 다니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나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아. 조금은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이게 책이에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조금은 이 글쓴이를 닮아가야죠. 그게 멘토예요. 야 너는 꼭 이순신 장군 같아 말하는 게 너는 말해도 이게 멘토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멘토를 닮아가는 건 말이에요 행동이에요.
1: 행동.
0: 그렇죠.
1: 자 오늘 행동 합시다. 자 인간 수업 오늘 영상 링크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주 명절 특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문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인간 수업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는데요. 인간 9160-7240, 7120-7049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1473님은 인강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링크가 안 갑니다. 인간이라고 해주시고요. 홍 박사님의 독서에 대한 링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상에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아침입니다인데요. 그곳에 들어가시면 이 모든 자료가 있습니다. 꼭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어저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영상은 인문학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 자, 오늘 복된 금요일 아침, 이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니나 그리스의 그 고백처럼, 그 리나 리그스의 고백처럼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가득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된 금요일 아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능력의 길, 이 찬양 함께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송옥석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정일 장로입니다. 9월 28일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하신 날입니다.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 모두가 피난을 권유했지만 목사님은 애양원 환우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0: 끝까지 곁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탄에 쓰러지셨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박해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월한 날 나의 편안함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나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보며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킵시다.
1: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했습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고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뭔지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분노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EI 극동 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어쩔 수 없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혹시 무심코 이런 말을 읊조리진 않으셨나요?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헨리 데이비스호로의 에세이 월든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실해야 함을 알고 자신의 삶도 존중하지만 변화의 가능성은 부인하고 있다. 다른 방도가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엔 이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원의 중심에서 얼마든지 다른 반경의 원들을 그릴 수 있다. 이처럼 삶의 방식도 매우 다양하다. 흔히 모든 변화는 기적처럼 여겨지지만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으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무한한 가능성의 원을 과감하게 그릴 수 있게 해주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내 삶은 원래 이 모양이야 라는 한계를 부수는 것도 믿음이고,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딛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일에 대한 단단한 믿음이겠죠. 주님과 함께라면 내 삶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온 마음으로 믿는 그 순간,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한계를 지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달리는 시간, 힘찬 라디오 출발합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필립 웹의 찬양 함께 하면서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무엇이든 할수 있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다시 기억해 봤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엔 참 질긴 관성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도 이랬으니 오늘도 별수 없겠지. 내가 여기서 뭘더 바꿀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도 말이죠. 그 익숙한 체념이 편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수많은 가능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서로가 말한 원의 중심처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그리고 단단한 중심축에 꽂혀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하루의 반경은 무한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들, 반복되는 상황들, 익숙한 장소라고 할지라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내 발걸음은 결코 어제의 반복이 아니다 라는 믿음을 품는 순간 평범한 일상은 기적의 무대로 바뀌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반경의 원을 그려보고 싶으신가요?

사랑의 빛 공동체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 되신 예수님, 이 땅에 비교할 것 없으신 예수님, 높은 산성 내 방패 되신 주님,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극동방송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따라 텅 빈 거실에 앉아 내 인생은 이제 엄마라는 틀에 갇혀버렸나 살짝 울적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만의 원을 다시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찝니다. 오늘은 미뤄뒀던 성경필사 노트를 다시 펼쳐봅니다. 7741님, 엄마로서 가정을 지켜내는 숭고한 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펜을 쥐고 다시 성경필사부터 시작하며 새로운 반경도 생각해보는 7741님, 멋지십니다.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 숨쉬며 우리 7741님의 새로운 원의 반경, 그곳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지나가버린 어제의 실패나 혹은 익숙한 한계에만 시선을 묶어두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모래 언덕 광야뿐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이미 그곳을 가르지르는 길이 나 있습니다. 풀한 폭이 마실 물 없는 메마른 사막이지만 주님이 일하신다면 시원하게 흐르는 강줄기가 솟아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며 멈춰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는 새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내 삶의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로 거침없이 길을 내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어볼 분 계시다면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손재석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긋는 생각의 금, 세상이 그어놓은 상식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기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반경이 너무나 넓고 찬란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믿음의 컴파스를 쥐고 오늘 여러분만의 담대하고 아름다운 원을 힘차게 그려나가시길 소망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께서 오늘 온종일 여러분 곁에서 든든한 동행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의 한계를 지우고 내일의 소망을 품는 시간 힘찬 라디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양현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야훼를 송축해야 할 이유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송축시를 이어갑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원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가장 보편적인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은혜, 은사, 은총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성경 기록된 원어를 조금 소개하면 첫 번째 은혜라는 말 가운데 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 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모든 사람이 땅이 폐기하고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의 자녀들의 아름다움으로 소위 말하는 미를 최고로 생각하는 세속적인 생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노아는 의리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어떻게 그런 깊은 죄악 속에 온 땅이 죄악으로 가냥한 세상 속에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반듯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그렇게 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한때 우리 교회 찬양단 가운데 헤세드라는 찬양단이 있었습니다. 인자, 자비, 인애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favor라는 말입니다. 언약에 기반한 사랑과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반역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는 결단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받은 것 가지고 내려왔을 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비를 던짐으로 십계명의 돌비도 깨어지고 온통 박살이 났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이렇게 다시금 자기를 소개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말이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죄인을 향해 참으시고 용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는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하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과 2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진멸되지 않은 게 우리가 똑바르고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23절 계속돼서 그 뒤에 보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감사시로 알려진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역사를 통치하며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는 나의 선함이 나의 인자함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을 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함.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요사의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예배보다 인애를 원해. 번제보다 예배보다 구약시대의 어떤 그 제사보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어떤 하나님요? 헤세드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인자하고 내가 얼마나 자비롭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나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천천만만의 은금보화를 갖고 와서 수양과 암양으로 염소를 잡고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그분께 이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고 무엇보다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글쎄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헨, 은혜, 헤세드, 세 번째로 라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위시, 원하다. 바라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요.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라고 계세요. 그럼 뭘 바라고 계신가? 뭘 바라고 계신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 주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게 말이 이게 라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신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 주는 거야.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거야. 시편 5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까맣게 입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무사가 되셔서 지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30편 5절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 노염이란 말이 노여움이에요. 그분의 노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랑은 잠깐, 화는 길게. 하나님은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저녁에는 잠시 울음이 슬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새로운 희망의 아침, 기쁨의 아침, 환희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도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 다음에 2절 연속해서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이곳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라존,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토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 처음 들어서 영어로 good, 좋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어디 나타나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게 좋았더라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선하심,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은 것,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첫째 날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 번째 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처음 아담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 하와를 만드시고 난 뒤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기준에 일치하는 행위를 선하다고 보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해서는 이 아름다움은 불순함이 없는 아름다움, 완벽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온전하신 아름다움과 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 우리에게 그렇게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하늘 만들어주세요, 별 만들어주세요, 달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 없습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 온 우주마물을 하나님이 다 만들고 완벽하게 가장 좋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완벽한 모습으로. 그런데 그 완벽한 모습이 깨어진 것은 인간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범죄가 이전에는 완벽했습니다.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면 우리가 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의 시죠? 우리가 마지막 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의 나의 선함이야, 나의 평생 동안에 주님의 그 선한 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여기 나의 평생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토보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흠 없는 온전한 것, 완벽한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자하심, 그게 헤세드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의 토브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헨, 헤세드, 라존, 토브. 다섯 번째, 괴물. 함께 요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괴물.

괴물, 거의 할 때 개, 괴물입니다. 괴물. 괴물.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괴물입니다. 괴물. 하나님의 보상적인 선물,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리와드, 상을 주는 거예요. 상을. 그런데 공부를 잘해서 1등해서 무슨 기술이 좋아서 테크닉이 좋아 이게 아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받을 자격이 되어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갖추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괴물이라는 겁니다. 괴물. 우리의 일생 동안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보시고 예쁘게 보아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괴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이 괴물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잠깐만요. 이 구절의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고 아하스의 아버지가 요담이고 요담의 아버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산당을 훼파하지 않은 것 말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았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의 아들 요담, 그의 아들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위로 3대 가운데서 3대조 증조 할아버지는 아주 좋은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요담은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고 강력한 길을 갔었는데 후에 삐뚤어집니다. 바로 위에 아버지 아하스는 아주 우상을 극심하게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몰록신을 갖다가 거기에 사람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가 아닌 사람을 제사로 드렸습니다.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산당을 다 훼파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떤 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얼마? 15년 동안. 15년 동안. 근데 15년 동안 연장시켜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15년 연장시켜주시는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표를 좀 보여주세요. 뭔 표를 보여줄까?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일형표라고 성경되는데 그게 해시계입니다. 해시계에 있는 그림자를 앞으로 10도 가는 거는 쉬우니까 거꾸로 해 그림자를 거꾸로 10도 보내주세요. 하나님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그대로 들어줬어요. 그 이후에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침공해 옵니다. 유다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정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활 하나 쏘지 않았는데 밤새 기도하고 나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두 다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생명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군사도 이겨냈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택으로 그렇게 됐는데 그 은택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은택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새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요?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은 그는 문둥병으로 떠나게 되고 그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역대왕 가운데 가장 긴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가장 전무후무한 악한 왕. 후대에 일어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될 때마다 이야기해요. 그 조상 므낫세의 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해요. 악의 기준이 므낫세가 됩니다. 그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죠?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은 지 3년 되던 해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내렸던,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을 함께 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 시편 103편의 기자였던 다윗이 116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까요? 송축하고 하나님, 제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뭡니까? 여러분, 그런 고민 좀 하세요.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한테 오늘은 뭘 좀 구해볼까? 하나님 앞에 좀 무엇을 얻을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6편 다음에 나오는 117편. 오늘 117편을 다 읽겠습니다. 두 절 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잠시 뒤에 우리 찬양할 거야.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서 나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의 인자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얼마나 진실함이 대단한지 영원한 까닭에 그분께 그것을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카리스마. 아이, 그 사람 카리스마 있어. 아이, 카리스마. 그런 이야기 쓰시죠? 아, 안 써요? 그 사람 참 카리스마가 넘쳐. 카리스마가 넘쳐. 아이, 그 배우 카리스마가 있어. 그 지도자 카리스마가 있어. 그 사람은 왠지 좀 카리스마가 없어.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가 뭐예요? 아, 쓰시기는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쓰시고 지금 느끼는 뉘앙스,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영어로 굳이 표현하면요, 이게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은사로 가장 많이 번역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달란트, 재능, 능력, 기술, 기능,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의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에 굉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은사, 카리스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같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성경 구절 찾지 않겠습니다. 거기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카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영어 단어가 온 게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카리스, 그레이스. 비슷하죠? 우리가 그레이스를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호의적인 선물.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맞아서 자격이 되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조건도 맞지 않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 고대 헬라 사회에 있어서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굉장한 매력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소통되었습니다. 이 매력과 아름다움, 전혀 아름다움이 내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근데 나를 그냥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예쁘지 않은데 완벽한 예쁨으로 보아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모들이 아이를 낳은,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에게 젖 먹일 때 아기가 무슨 감사해서, 아기가 무슨 젖을 달라고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해서, 아니면 빵긋빵긋 웃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한데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뻐해요. 그죠? 아, 여러분들은 여러분 새끼들을 미워하십니까?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애기라서, 그렇죠? 애기라서 그냥. 특별히 엄마의 애기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 그 어머니의 사랑. 조건이 뭐, 인사를 잘해서.

아닙니다. 멋지고 근사해서 아닙니다. 금방 나온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가 뭐가 그렇게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런데도 그냥 사정없이 갔다 막.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에 깊이 빠진 연인들. 아, 뭐 좋은 거 다 갖다 줘요. 엄마, 아빠, 형제들이 달라는 거, 동생이 달라도 잘 안 주고, 오빠가 달라도 잘 안 주는데, 지혜인 생기면 그냥 갖다 막거든. 지금 웃는 사람들은 다 전과 경력이 있는 분들이죠. 참 신기해요. 야,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너 그 여자 왜 그렇게 좋아하냐? 몰라요. 아빠는 몰라서 그래요. 엄마는 몰라서 그래요. 그냥,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그냥. 그래서 뭔가 좋은 걸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보는 눈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말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떤 날 봤더니 그 놈이 딴 여자하고 어떻게 돼요? 배신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딴 데 가서 전보로 댕기는 거 그게 하나님 배신하는 뭐 요새 타로 문화 같은 소리 안 해 이게 범죄예요. 범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뭐예요? 나 외에 다르신 두지 마라. 섬기지 마라. 만들지 마라. 그게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조건도 없이 우리가 언제 우리 죄인이니까 독생자 보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좀 죽게 해주시고 저를 우리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리스요, 카리스마요, 괴물이요, 헤세드요, 헨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뭐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3절부터 들고 있습니다. 3절,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요? 사하시며. 첫째, 용서하심.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유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운다.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보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근데 이 좋은 것이란 말이, 이 좋은 것이란 말이요. 내가 기준에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기준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갖고 싶어서 달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아서 너에게 이게 좋은 것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두 살 아이가 자기 엄마가 가지고 요리하는 칼을 보더니만 너무 좋아해서 칼 주세요, 칼 주세요. 네가 칼을 원하는 거 엄마가 얼른 주죠? 안 줘요? 왜 안 줘요? 사랑해서 안 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달라고 해도 너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걸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으신 것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이거 너한테 좋아 이건 너 줄게 그건 네가 원하지만 주면 안 돼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된 사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임자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5절 끝부분에 오면 뭐라고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그 다음에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그렇게 송축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복을 주시고 오늘 주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생명신의과에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229번에 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나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 체험 벨루스턴 힐링 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수시 의회의장 주재현입니다. 지금 여수에서는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과 바다가 만드는 특별한 무대, 여수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박람회의 열기가 여수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여수시의회에서도 힘껏 뛰겠습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여수시의회가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